0: 저 지금 그 저식 관들이잖아 조지나서 같은 거 땅나 점요 점요누가 럭치가 초화되는 거좀 생각다 맞든데 이제 그거 영 지금 내가 럭치가 이제 그거 아쇼가 안디 회랑 건들이 딱 쇼시 참제나 안디 자통 응응부구나 야다 어저러 주거나 뭐뜨그 처음에 그 당시야 점요나 하치는 이제 그건 지와름 되다
1: 디다 참모스 땅 지나서 그 차통 거 뜨잖아 지그튼 셰피 차트 쩌버 뜨고지 지그튼 셰포스구나 다 하츠마 그냥 지나서 그 지그튼 지 셰포드스는 뜨서 뜬 거 짐천 쳐서 이래잖아 쇼로파가 럭시 그 담지 끊어니 다 참아도 혼지가 지그튼 디 쩌니 지그튼 그 디드가 디 담지를 보 신지라 고트기 꾸니 인스라 다 참아고 고트기 꾸니 인스 뜨가다 지나서 그 한디 참아 그냥 지그튼 셰포드스는 我到底下不读过几个他从啊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吃的他哭个吃的人的是给你那个 근슬 아양을이여 랍드 마비여 중 용긍 학가를 쭉 짜던 수수로 도우지 먹으면 진 당 속물로 호는데 하정이라고 듣고 먹으면 돼 하정이라고 듣고 낙형 안는 바 듣으느리 그 가도가 낙형이라고 듣고 안는 바 어 뜸모이느리 뜸모이놓고 저희가 다음 주에 뽀란이라고 듣고 가도가 침무들이 있으나 어 누후이니 누후가 능글이라고 듣고 하정이라고 듣고 낙니 다 낙형 안는 비지라고 듣고 차치했던 거 담바 ते कंगलं कंगतं चासुंगे जना मगमंची नाजुकुआ दंगतं जागे तुझने या नामका दंगली तुझे नामका दंग सुकुनो चुंचें के मारे कोने चुको शैतंगा वो तेले जाजुकुआ चुंसने नाम्बी ताम चोगो तुझने तादना नामका दंग जाजुकुआ वानों ने सुस्तन गोमना हाचन जाजुकुआ जोटकनी तुमोजी इंसने स्टायम जाजुकुआ स्टाथने जुगना जाजुकुआ जोनुगो खिनिता नामका दंग जाजुकुआ कोनरी Kunsila yang li suku, kunsila yang suku no juga yang kumane seno kunsil cira yang suku no nangki mungkin ngom jalan jenaz suku kunsil tak sana. Oh, tiling jenaz suku Arab tu yang li jenaz suku ajung tak sini, tak ajung. Di tam cepota nangki ayang na, cecik jenaz suku kamu kesana, kan cukup jenaz suku anam bertawa, ti tang jenaz suku cah tunggazi. Oh, saji cungi na makhang anambi. Dreyagatan khtanur lksum gijin azukuwa ndiga nambri chawa. O tita nari. Ta mijik gijin azukuwa chiwa juwa nari. Tira jinangna amman sugunu zu, chungsil amman sugunu, arabta ghama sugunu, susuro duk sugunu. On duchu gijin azukuwa tumasa shi kagdandi guwa nari. Ajimi kangzang argintun chunggu cu, golog saitsir alokshin bari yagziz. Tsang nimi khwalatang nyam shiwi ngon tsirin gengiyo dhichi chui tang tunji. Shiwa tawa dhigzhuk. Jimi kangsang argin tun chung sukhu sukunu o chung tang chung chirji chung dhukundi jina hachang jina zhukwa gopa lukhi. Jini yopa alukshin mungu jina zhukwa azijichi umbar gunu dhukundi gangtang cha chunga dhigzhana ja jima kaga अर्जुन चुकुं गुनी जनाज को कोयों नुगे ता कहाँ दी तंग जनाज को आचा चुंगनी तिमोजे रे ताला नमोला जनाज को का चाइमु चाइयंग सुकुनो नमोला यो निम्मी खल्तंग निम्म सुकुनो ता निंगर के जनाज को का दी युंदन तंग चा चुंगा जिगा नवा तंग जनाज को चा चुंगी वो मोम्चन खोई ता गंग तंग जनाज को Gengi halung ke jenazu ku ga Tripsi na gengga Gengi halung di tripsi ke jenazu ku adil tu khuti Di adil ji malwa azi gindri O timu jenazu ku ga ta Chung tang chung chir Hachang jenazu ku jidig jenga Chung chuk na chuk jenazu ku Gonung tu khuti ta Ngom chir amat shunga gundi Chamu zi tanga cha chung gizna Yang gengi halung ke jena Di adu tang Chudu tang Cha chung gizna Jigin na Da 아르근 튼조 어 냠시 수군노 취 튼는 수군노 더 초자는 지 흐나 담비 취 덤와 담 저만 자와 암 총아니지 회준네 단 디노네 공마티 다뜩 그냥 그 흔히 다른 문제나 그 단든 요노 경연 되잖아 취 덤와 수군노라 저만 자와 수군노 드니알라 그냥 그 안다 총식 그냥 그가 어다른 줄노 지금이라도 회주를 꺼놔서 아, 뭐, 론튼, 온치, 취토몽, 신능, 샤줄, 근튼, 저만다, 시와다, 그지. 야, 땅, 아, 뭐, 땅, 멍멍, 장구리. 데, 니근이라도, 그, 삼리, 미와, 해, 찍듯, 덤바도, 혼디? 우미, 잠수, 땅이라도, 그, 찬자게, 그지. 우미, 잠수, 진, 등, 해, 찍듯, 니와, 어, 띠, 땅이라도, 그, 최초의 총거에 뜻은들이 큰 이거인지라도 그와 혹시 리치인지라도 그와 혹시 앞줄다 능 샘지인지라도 그와 공홍도 혼대인지라도 그와 터노 대응인지라도 그와 차 용리인지라도 그와 등거에 뜻이래 다음드는 최 도몽수 공로와 저만 자와수 공로 능이가인지라도 그와 땐들이 언니가라인지라도 그와 대문근인지라도 그와 이끼기 능이시나 최 도몽 따위지나 최초의 도고대인지라도 그와 tamung tu chirwa. Jaman jawa ta zi nji na, kini gini na zuko, jaman jina zuko jawa, kakil kila kini xe na, jaman jina zuko cunga, di zi gandari. Di tirka kongi jina zuko di dintsi na xamba dhu kundi xele, di tirka kongi na dintsi na gani pandi xele car chungzi. Dina dintsi na xamba la, di lan janba tang, di li jelwa tang, di la dangwa tang, di la kwa zi. ti tang man tan ruk pa tang, ti la ta pa tang, ti la cha wa tang, amam pa pa pa tang, ti la mol pa tang, ti la chun cha wa tang, ti nguk pa tang, ti la gol pa tang, ti la chak tuk pa tang, ti la musul pa chi, anam chang chunga yo pa su sur huar jun na si, ti mo si kinyang kwa anam bi chang ka, chunga yo, 중어온 지근이라고 허주로 소소도 꺼나? 야, 멍멍어진지 흑살도 흑샹킹이지. 아, 다리 동지, 준비 하는 란샹지. 긍진 등란 준비 토르 칭잔지. 정말 샹의 사친 철이질지. 점등 밤르 등위 허동궁이 엉글씨 특정 멋드 올라 커지. 내 천, 천이셨지나? 동우조. 멍멍아 진데 산도 샹킹이 있고노 도서 드멍 보이지라서 그 측들이 아나 드멍 보이 측들 수고도 근데 참어지 인득스나 고네 쇼가 아남정 같이 잠적도 온 거지까 드멍 보이 측들은 아름 참이 동화셨는지래 대트르기냐서 그 조시네 원들이 대 참어지 그래 인득스나 측도 저 쇼콜라 그러네 다 아름 찰미어 동화신 득스지나 이끈 도초 코나서 죽고지나 아름 질레냐서 콜 한식 된냐서 콜 잔드시 아르땅 봉지 된냐냐서 콜 한식 된 잘레 또 문자와 아니 그 척도 고디어 질레 아 때야 아니가 라영냐서 콜 민지가 딜레 잠바가 미우스가 죽고노 담무스크냐 담멍 부이 척도 득스지 Tana ashen zindana la nyan zukwa mung tang mung tukse zina kaka zi, mung mung zi tukse zina. Ya mung zina adung ge zina zukwa anyi ghe tawe, tamu zi ganyana kukwa shi atung la, mung zina zina zukwa mung po gudon zi rumu. Aji sikunu zina zukwa zi zi tawe, arumu ge nyan zina zukwa zi tukse zina rumu. Ti tsangma zina kaka zi gare ta la, yina yang zina zukwa Meng di tuan mendawan temu nampak cacik Hei cik te jili yung na Meng meng rizh sukung tu kundi Ha? Cengma ke jina zuka simu seshe kin jikik sukung nu kakala Tuzo jina zuka njik nishi Ya, meng meng rizhi Serndu shangkshi ngi tuk zile Serndu na serndu gari Ya, ta siru khsarchin dugu tuk zile Sesri nugu tuk ingu ga Shangkai na jina zuka Sonam pa tamche puu go li shay tsu go jina zuko yil tsu ka guwa len gu gula yim ting mare tra san du xing qi ngi gu na yina mena jina zu ku mang chi de chu lan chi de de le ya ta dong qi di na zhe de hun di ge men ta se ru yin u ge cha de ku de ku le ta dong ji ge jina zu ku zhe ge se ru yin u de ku na jina zu ku de mo ge ya ta jina zu ku cha se ge de na ta meng a ni tu ne ni jina zu ku men zha lan chi de je le de le jina zu ku du ge chi ge
0: 아니요 샤와티니코 준비지나즈코가 안암지르데 아다와타와지나즈코가 지흥 따라드키 등 까루땅담바 데브지가 오다 알가인군이 알라랑 샹트즈니 오 점등 까루땅니즈코 알랭랑 바질레 데트르기제오 강린 등랑 담비 토총 잔드즈 강린 등스코티코 타 강린이나 강르긴즈코 카토코나 하창진아 까루르모 야 거르싱 오 차려와 오 너무 시급당을 놔두고 차 종이 돌쟁쟁 뜨잖아 라톨쟁마 단지라고 고라 안디 럭시긴 놔두고 쳐와 고치 놔두고 쳐오노 단 고치 고치 그 너무 체질이잖아 가루 가루인 봐 안디 끙끙 당당 놔두고 차 종아 대식은 젠스 군우고 놔두고 덕보자 단지 야 덕보 강레즈나 똥키 샤능나 로이 샤멘즈나 두고가 다 알다치 알레옴 땅 지와군 군에 남군우가 샤와티 뜻네 영 토정땅 담비 샤와티 뜻네 다 샤와 정물 샤위 뜻네 마노다 어제가 다 정까만우 어정지 무슨비 샤와 담칠레 뜻네 메지 그 네 사지 용라 노력 쇼무노 그냥 두고 남바티 있다네 다 정물 샹위 뜻네 사진 처리 질 뜻이래. 다 사진 전부 네가 이제 나서 고쳐도 혼디네요. 안 남버 제와 뜻이. 다 아랑숑 칼라지 나서 거 다 쏘이래. 아랑 기지 나서 거 디고노 거 어떤 기지 나서 거 노력 놓고 혼디 청커리 나서 거 터나. 다 티니 나서 거 아랑숑 칼리지 나서 거 제와 쓰지리. 사진 전부 혼디래 나서 거 남버 제와 쓰지리. 네가 제일 이제 나서 거 제킨 점등도 고대. 메토 밤이 이제 나서 거 회래 거래. 어떤 수고로 총아세시 거 다르지 같은 거. 오다 전비지나도 그건 등도 호텔이나 가루인 바 어떤 국민이나 치지 그거잖아 아무치 특장 못해 올라 그지 다 어디 소수가 생우나지 다 셋지 생우나 다 아무치 그지나도 그 특장도 혼데 전문직 등지나도 그 차준 거였잖아 못득 그지나도 그 어떤 차준 거지 다 누군가도 호텔이나도 그 슝에 전등 등 지와한 거네 어떤 듯이 리라자와 대단지 이따 거스군호조 다 드마 보이지나도과 저들 잡고노 너무 차츠군군에 어당스군은 너무 차츠군군에 이나도과 때문에 야 뒤만하고 천일진 땅 멘트는 어디 화이 향이 천일하고 여기 활동 다들지 산진 선보 차와 남인지 잠을 노리에 따라 영 만불 셀레드스 천일 어진 땅 멘트는 어디 빠지 야, 다 초그 진당이라서 거는 텀바도 빠스고로 체외 진도호띵이라서 거 찾지 말고 뭐 아마치 주나이라서 거 딱 아마치 초도 호띠 엉나 쩨뜨뜨가 네와 대비진도이라서 거 아주고노 어 텔라이라서 거 멘 텀바도 화 도히티지레 딱 생리가 천일로 유위 화등 타버지 다 취인이라서 거 네마 유고노 지긴이라서 거 연들라 다니라서 거 타빠드지 띠나 강타미레드나 똥키 나도고반디 아디 로르쇼나 아티나도고 신카라 어느 거 일인지 나도고 다 취해 내려마탕 온다와 오 테나도고반디 탑스고노데 테탕 차 초하고 돈디 야 똥키 저티도 고 처모지르스나 산진 넘버 차와드스 아나미 인제 저르가 나가고 혼데 산진 넘버스고노 어르르 넘버리 다 어르죠 어르르 온 데라 영진 나도고 차와터와 디땅이라서 그 찬다와 ཁྱི
1: ཁྱི Авжена шэнгли чэньрэ аюви хатэн тапсу гунугу тэнгжа. Саамзэн ламбурсу гунугу нилазу ка окуя, анди на ян анди анамтэг тавэз гуну. Он дэйтэн, дзэмэн норви хтэрэ янсу гуну дичу, жичг жабж гуну. Цэнгма жиназу ку анди нжа сонсэка гжа, жан дига ян чуган жикуни, цэгчугшэн жикуни, тэму гэ чанэ нилазу ка жикуни цэгри. Manungina, Anyanjib oromro omopi ghalayangji, Trisin jikhtan laayang junzhi shalazi. Khsarjim tsumi ngomtsir ngukhwayi, Luul ghanimi alabchang ayarcu gulazi. Daftung jiwi khwala chakhtukbi, Agashchil yarni yadavarir mazul shal jiwa tawadiz. Anyan shang jabadiz, Anyan shang jabi oromu tiz ukumu. Ya, tanti nyazuko oromu na tsukke nyazuko janim dukundi, Hachang jinazukwa dayangde, hachang yukhwayini, kunji jinazukwa yuta unwa, timu yinri. Ya, tila yang jinazukwa amoprasya pizina, ayangji tigzizi. Ayangji sikunu, ta, di, dayangji tigzizi. Trisin jikhtin layang chunja waazi, chunja shadizi. Trisin jikhtin sikunu jinazukwa ta, trisi umu, jiga jinazukwa di, di, trisi kham tukhundina, tsangma jinazukwa gara orole, ta, Andi dayang la sukha jinazuko, kana sukha jinazuko choldaani, dimu yinzi, tika jinazuko jyotsuli wundri. Ta tiga jinazuko jikhtim dukhundi la yang, chunjabar shay paazi, ta janda shay nukudondri. Ya, khsarjim tsumi momsir gukha yis guno, khsarjim tsumayna, siru jinazuko khsar dukhuti, ta arambuchi jinazuko khsarti, urda yinga, ti jinazuko zile, yama ti arjinga. Tīgī nūngi jīnāzukua ānyāngchī lāngnā tā, tā sēru nūngi jīnāzukua sēru rīn jīnāzukua jirgumu. O tīgī jīnāzukua ngomtsir tī yāng guqpādīs. Tī tā gāngrī tīgī nā, lūlī gā nīmī gālāpchāng āyār cū gō tīgī lā, tā kcū jīnāzukua khtuāshā gāngzī yīn gōn rī, lūlī gā shūng nū gā nīmā dhūn tīgī gālāpchī tāngwā tīgī. Gālāpchī tāngwā sūgū nū, jām cū gā stāngnī jīnāzukua nērmā zī jīnā, chūnyir tī jīnā, ārmbā lā ārmbā jīn tū yīn gūnū. Он дитер гэзи аяр цу готзия аяр ки цумун дохондилан назква дэмбат нэ аголзну дохте шунгана мэзги джина назква гопазна та хжайпазна ая гэлутонти я тан дигэнтэ назква голт гэзи тикава я дигэн назква чад хоте ку мнен куан назква голзи тикава дас мши ки назква дарэж гэдэр дафтун гэ жи хала тхтог бис гуну тан дафтун гэ жиас гуну ла гэн тон гун нэрзна Uzo mitok pamaayna jinazukwa daftung chan tiksindari. O tiga jinazukwa khal, tiga yuandin, ji chaati dhukhu tila yang jinazukwa chakduk shay paazi. Kakilag jino kakik chakduk shay paazi guno. Ti jinazukwa gundar tala. Jiga tiyang, dana yang, ti maari. Tiga khini tukhutina chakduk shay paazi guno tiga khini. Taan daftung chan da jinazukwa gandhi, kuzu gan jinazukwa ga shukhtina yonugu yuandin tindiga chikin dhavashtamba. ཁྱི ཕྱད མི རེད Dawa jinazukwa ti shikini chungi warto, da 패션 비즈니스 그 가베미시 다 가와트 호텔이라는 거 그가 안디 노노가 쇼메이라는 거 알아청치가 니마도 혼디 아람바신 뜨니라는 거 지나다 청마게 지나서 그 알가투도 호티 점어지레드나 안디 메토 빠마도 차 총 거지 어 메토 빠민 좀 뜨니라는 거 차 총 거지 영 딜이 영 아람바신 뜨니라는 거 가위 가위 노니 지나서 거 가파도 호티 여름이게 지나서 거 다 아다완 혼디라 파쿠노 숭데시가 나네 지나서 거 티 총아다시가다 아모파스 구노조 춘드와스 구노조 고파스 구노조 어골스 구노조 차도스 구노조 마졸시라스 구노 넌 너무 차스 건 거네 다들 네다 던지트 어딘스네 자이나 티가즘 촉실에 담는지 티인 지와 심실에 담는지 티땅 티스르 쫄파땅 티를 흐퍼른 지와 담는지 티 아지스 그만 죽 빠땅지 티 니와란 죽 빠땅지 티 아지스 좋아땅지 티 아지스 청아땅지 티 능춘 국 빠땅지 티 아지스 살빠지지 쉬어 빠소스로 찬지 허르줄지 다 드무지나서 거나 바 쉬글라크나오 티 가즘 죽르샤 빠즈노 드무게지나서 거 차네 나바 쭉 티 아리리 허르줄땅 지와 응군에 지가 좋아나지지 아다와 심이 갈아즘 죽샬아정지 아가즈 타윈디와 숨샬라 아침이 컹선 걸바 철쇼르비 아조타 쳔블레니라 흐브른디지 야 어졸지 컹레이트잖아 하증지나서 거 있던 응위 안디 아조타 아조타나토 딜 디타나서 거 저실 컹글라카는 시고 그잖아 아다위 흐심이 가즘 투르샤바질 다 다와 흐심아스 군노 아다와티나서 거 오다 잉거 주정이래 다 가리는 게 나서 가루가 커아티는 거노 어 찍은 나서 거 고클 정도 그때야 초크샤 빠드지 딜이 정 지금 차벌다 보아 특근글아 그래 뒷모자 정도 아가미시 잡아서 거노 아가미 지지지 그와 장촌디 장촌 하라와리 장촌디 하나 나서 거 장촌 안항아르모 야 다 세루라스 거 네 삼르 정심 Dhamungu jinaazu kwa khatu kwa nagun gun, angagun gun jinaazu kwa nambir chawazi. Khera unu, tigin jinaazu kwa zidik tukhuti yang sambarishay paati zizi ya. Ya, sambarishay la. Jimmy kongsan kwa pa, tsarcho paazi. Ta, ja, jima kagin jinaazu kwa, jimchichin guni, kwa zungu na tsukun jinaazu kwa, li unu, di yang jinaazu kwa, tsarcho la, dupta la khurishay pa. Tawi, zuta tita, chasik tanga jinaazu kwa cha sungu yaitik zina, Chamele nisi kuno, tiye nii tiki zinari. Tiye nii li chan jinaazu kuwa, tokurte jinaazu kuwa, zigaay tiki zinari. Zigaay tiki zinari tata, di tamchipu jinaazu kuwa, doenji, galizan chukshali nisi kuno zu, ziwa sim su kuno, tsar shol su kuno, lakparin zi su kuno, dushu tamchipu, dashil ki jinaazu kuwa, ngi jinti jinaazu kuwa, minjiga, doengi jinaazu kuwa, khini, kenjiga nyong, tsunga tomba. 这个 다른 죽고노 대고노 아 저 숨모 아 제크르지스 강완 주화이 차르가라트 니브른 죽바티 메롱지스 루비 어조비글로 타틀 남키지스 청와르그지스 야 조아 타뜩근이라고 글로티 야 티 치칸이라고 글로코즈나 아 제크르지스 강완 죽바티 다 제크르지나이라고 건데 아남브르타리 하천은 놓고 뭐하리? 어디다 자르가 라트 네버린 지금 바티지? 자르기도 호텔 놓고 라트가 죽을 것 같은 라트가 놓고 녀아들한테 놓고 죽바드지 뭐? 제가 메롱지 선조여 조여 로지. 다 메롱 속으로 아 근친 놓고 아스기님 또 호텔 철회셔 제고 녀아들 담바. 대란 놓고 메롱지. 대통 차 중이지. 다 조 다들 그냥 놓고 로틴데 다 들리지. 다 남키 지나서 관디 청기 지나서 지스 청와르 같은 지래 대통 지나서 차 총거 같은 지래 다 조아 타득 지나서 관디 얼우티 대 남카기 지나서 관디 차 총거지 대 산루 뜨거대요 근데 메롱 땅 지나서 차 총니 자르기 지나서 샤안 뜨거대 아라트 땅 지나서 차 총니 어 다 딜 지나서 탐비 샤브직 탐주 보고 지크르기 지나서 땅 차 총니 어 뜨모사 지고노 Ti tanche kota, jis kwaan jukpaas kun. never jigpas guno, a jison dros guno, a jis chamas guno, on the much hats congoni jazqua to Tomas Shiker and the Mada, can you not go Toma, the other Shikala Gautomji? Of Jenna Young Tigishwine, Tetin May Nunsil Gosha Chang, Larsen and Danda Melpi in Zamalunga, a gentle honor, maybe a low teacher. अजीस शेपी खुशन खसना मेल जाता है वो जी ठेचन सुनो अज ठेचन चीज़ ना को मई अंगचल को खुश बात है या लखसल तेला जो को डंडा मनु को जिम्सन को दामन के ना को अजें को चुरी अंगोर के ना को मेव थामचे को गलोटी को ता अजीस शेपा सुनो तीतंग ना को छाछुआ Tili ta hui zhantik ta nyansu kwa jiktan dukhundi na nyansu kwa Maikaitik zile Ta di ngangtsul ngukhsu gunu la Jis shilsu gunu Wan dinya kagu tenri Ngari cha miu tatak tanga nyansu kwa cha chungay zinu Ya ta tachin zi Zinchil natuk tanga dambi nyansu kwa Mishik tanga nyansu kwa cha chungay zinu Di tenri Tika Kunta shepi hui jina sashil chi gada tiq nam jin nangani Жоңнен исэл хсава тгчиг ресим танг. Хөтэн гэнийчи опа титэр анам а жакр кэни вокт тэжрва имбе. А жакр кэла арири не адам мндаян. Окла наши диви хчэн ёпаны. Шэрла хёрэн жэрви сырт матри хэнгдгэз. Та гунэн жаз кваша куно хэжин ти хсавр шэчик ада ти тамчик нэнэ. Жоңо нэна жаз кванди Tani yonu chi muzi re dina, tiki chi gresimi yu kazi. Tiga nina zuko khutini ghenye nani ta, dambi nina zuko tiki chi gherenga. O ti yu kula, ti tham chi po, a jakir ghekani wakala chungkura junnu yinu ghe jimtsenga. A jakir ghekali ti ariri nina zuko ga, a dha mnda gala. Wakala nina zuko ga, tsika ngasi tukho ti nina zuko ga, khcherdi yu kunu, khchun tukho ti yu kazi. Tiga nina, tiga nina zuko khshora.
2: ཁྱི ཕྱི མི ཁྱི Sungajin kwana hachang mangwarin jiribi anyang zhung zhantag li chambirin zil giso zi zi. Ta tamu jina zuka chigichiga. Kunga di chatang, chogatang, benda, tungwa, tiwa, chamba, rikba, pamba, nikba, zikba, samba. Tamu jina zuka chigichiti. Tiga jina zuka tanga kiwa tamche puga aranga jina zuka aluti ga chargu gunguni ta. Tika jorchila manda su su gala kane yang dambu nina zu kwa njongnu. Di yonu ga jim tsangka, di yonzu ga chik kwa na mangju ga zi. Mangju nu ga jim tsangka kundri nina zu kwa di maku, makul. Ta nyangka nina zu kwa zhunga zhani, tsangma ga nina zu kwa higi shi ga zi. Una chunga sa shil chi da kong ta shapa di tiga, gang yang jir ma na, hui tang hui chila nina chungra, tuan mani sam shi na, di yang mayin di zi. Kunin jina zuko chunga sa shi kagda, o dambi tamuzi jina shetigmu, jakir gin jina zuko di kayang, o gin jina zuko kya su su ga ringa rikhi tsali tuanbi, o da jina zuko mangpu zi yoni tamuzi tongu kula. Yinang chunga sa shi kagda tukho di kuna shanu ga, di tamche po chiga majir na, hui na hui chini niga jina zuko di chungsi lindu kho di to mitmini ere zina, di mazi, hui zilin jina yung dinil zi, Zhong dhanyil arang ta saipi adiwi hui tang raptag chi hui, tichum chi hui, tambib chi hui, mangyi hui, gh hui hui, dhanyil jopi hui, dao ngyi hui, chungjur chi hui chi la, chunga saishil chi agda, ngyi su jir malachang. Hui tun jorci chi anamba ajan shik guni hui tang hui chin chunga ku niwa tang. Yang chungsil chi adri nangni jawa tang, tukpa tang, samba tang, chamba tang, chwa sukun ga shik, Jocil makina, raptoxa shitin jirshang, hui tang hui chin tsangmur, tuanbi tsungsil chi adar mandruwa su, khshimi gali, jocil la kibir shagui zile. Ta,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롭트니 군우가 좀 너무 지근능는라 다 지휘회소 랍대회소 대청구회소 너무 지나서 그 회 너무 차츠클라거나 중화사시 끝이라서 그 장위스 지금 맥이지

0: 동군우가 총화세식가 장도 혼데 문중노라 수환도 혼데 어 캬소소 아랑거 아니 회준 죽고 될까와 다 얼우티 심무스 군군이 어저튼도 혼데 냐스과 키기시어드 그즈미 군에 총화세실가 자가 남정등 지금 회줄 소소가 차네 셔르차스 참드네 죽바 던진 송이 능시 선바 아즈그친 지젠제 그치요 아즈그친 지젠지 모샤바 어 존들 던일 회디 아즈그스 과바 아즈그친 지젠지 디 자츠그리 지 고드나 회당 회진에니 모 다들때 마시버 어 조프른도피 또는 디닐 회거즈그스 과바 디는 아즈그친지 젠시 샤와 샤브르 조파이 노질레 다 아즈그친지 젠스고노 그치 우라카나 참모스 그냥 아즈그친지 젠득사라 하지나 휘라 휘진니가 무언이라서 다들 때 마이에 껑식은 그 조프른도 비지나고 돈티도 후티 휘티가 아즈그스 콜레 조코노디다 아즈그친지 젠질레 조아드리 데 그치 우샤드리 아즈그친제 젠거 지무 첨무즈레즈나 다그디 아니 빠이나 아즈그친제 젠제 아남정셀바 아즈그친제 젠제 아이와는 딜라능시 니흐디 아지땅 마디 지마디 타뜨 차키 차키 전 얀느가 지그 소단 바탕 마드는 맨는 차프르 전 갈땅 절땅 자르바탕 회당 독바 젠당 고고지 냠주고서 그친나 뇽트르로지 시와티지 제 고트니나 아리리지 차네조나 아즈그친제 젠티라 능시지 가이와 니흐요도 조금 아이와 차네 가나 요한 니흐 담바오 그 능시지 가이와 니흐 담바오 데 강뜨가 인뜨잖아 그치고 어디위즈 그친 아니 마디위즈 그친 그슴 어디흥 마디위즈 그친 없이 다뜨거스 그친 아니 차키즈 그친 저 차키 젠치즈 그친 아무튼 양력치거스 그친 라속바등 아젤바 아덴비즈 그친 아거 마든비즈 그친 저 민연비즈 그친 지그치그 차프르젠치즈 그친 지그니 가위즈 그친 지그슴 제즈 그친 조지 제르비즈 그친 중화 회이즈 그친 저쪽 독바 잔치즈 그친 쳄든 고회이즈 그친 조업진 냠주 고이즈 그친 저르코 즈그친 제즈 그친 니허 뇽터 제즈 그친 지 단남 이노지 단남이 증가라거나 너무스가 나바 니그 담바오 야 선바 즈그친 제젠 수시 은진 샤바 다 은진 그 단위 좋지 아즈그친 제젠지 능시 당보 어디즈 그친나 회당 회진 흔히 말지 자자 디와 디위즈지 야 특치치 군에 좋았던게 다 디고 고들라 어전들지 회당 회진에 니버 참어 조실지 자자 디니 회진 회즈그스 거 바식이 인디지 디 회주라 자리셔 바지 야 다른 디가 kāngshī kāngga tuanbāpū kāngga ārāngga jināsukua jwāndulichī huyiti lā huyichinā yīgā vārni tsamma jōshīk dāyatā, nāyī tīkpān dāyatā tu huyiti jināsukua dīlē huyichin, huyi jināsukua sūkua kūnu dāmūs kīnyā chīsarādhina dīvī huyizin yā dīvī sūk chīnīnzi kua jināsukua uzgāyū kōkūnri tīgā vārni jināsukua nāyī tīkpā dīgūnū kīchāngga
1: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གང ཡང དང

0: 오늘 나인 로름도 고듬도 시고름도 진달 하르통도 시고도 도토니 화농고 캡숑도 사인 세고케 디엔 늘간 소니다 공가 된 소니나 초디랑 하시 그럼이 다른 생게 녀름 그람가 니선도 온다리 트럭처럼 저 남가 다 대랑도 소니나 다른 생게 사자 멍 체킹린 소니나 남다 타요니 데다 가 나선다리라 티칭가 다 남가라 칸다 즉 식수 식으로 찬다 즉 멍아요니 너무 가 나선다리 티칭가 또 버간 소니나 니퍼트 단디 식수 식으로 와르금들은데 딘도 프클럼 나스 권안에 갈고 메치나라 디유 와르금들는데 이 디게 리더 머나 건듬 티당다 로가다 등이 디게 사시급 신을 사시급 다르득 대기티 다든 게 된지 그런 걸 그런 저주 하진 같이게
1: 저리가 아린 신의 연비 지흑티시 카지 누르티니 비어스조르히시
2: 신하 뉴즈문뎀 자흑치도 차당스탄
1: 시에사 출로즈나 코바디 시엘 하마요나 일라키라
2: 아제누르 롱슈츠는 좀좀 사마 치흑시 마흐동
3: Дуаншмуне зэвчилген,
2: чэзіне муасайген.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치냔데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다는 베이징지 디스루 제그니인
2: Kormin orkul alon tinge di tog sarngir.
3: Yankunamba chenamba demina derung nup chersi gidab chwi chip che tang jarsi gidar gwi chih chi orsi gidab ja pi ngam gang yin la za pin ba re le. Chechi tir tar de di tog sarngir le san la nyam bar gaf si she.

답접이 치르근이네 샹친 용제 상니 나린 고취 샤브르 근덕 동비 년름 총더 슬랑답디 총더리 제첩수제 시진핑거 상니 나린 고취 샤이 거친 접동 가친 등 편군 접동 가친 제 공동 토브종 등 럭더시 바 등 등 중앙 등 제습 제첩 근거 제출 고득 등 샹친 등 등 샹친 서종거 샤유 랑샤 돈치 너무 슈퍼마슬 샹친 용제 상니 나린 고취 샤비 데름 장신 제 점지 제동시 근 던들 더비 니브 등 링근라 십더 예습시라 디름 지미 샤위 링근 고드급시 신정 좀바 천지위인 총들 식별 마슬 담샬레 총들 리프단토네 니위 롱게정 샹친 용제 사니 나링 고주 샤위 틀 디름 장신제 점지 부당 요데 템비 넬 포고요비 나파르 쵸브지 피슬 우제치브자라 테파당 세브지치 차르치나 담버 마슬 랑밍 응 세브지 땅님 셴근제 나파 창머 세브지 피슨 바당 사니 나르게 샴비 고주라 단지 응 흑겐틀 땅 대등 차브지게 Sagni narig jim jongsi todim chonzin tal darung mandang sa yu padang. Nian kaag samyang na chuk numargani yu la. Gajirim jir chelir topki xiambi ngonguk chonzin jir nebur ngarib jin zaachig chechang nyongzang dan. Chongdali nanchib dan duna. Sagni soso dang rilo dekag sosi ngonguk chonzin dang gogji songzil yivu dang fdan ba ribgir zirtun jib jieji rjanchong shigi padang. Jongsani ngonguk dang todim chonzin shigi la chanrig shimjig dang sartun dakchur saptan taktonggi ba masil. Jewin chortin goksung maalag ftambun zagi khang, tenbi nal chakturin gachun namar pelwa tang, shirum nyenka ngonguk lakbo chibshi di, ngonguk chonzin je panji saptan taktung gi. Nyamguk nyamzin ganchi nanchib shepa tang, shawir tokui chenbuk jigdad shepa. Ganghang saluyin tenjur namba chabar shepa. Erzong tang shing, dewa jir zirum jir ngonguk chonzin chajia ftambur chakbar shepa chibshi ni, mangsuk jib detang huayin ngang chua rur chartum shegi.

0: 냥크남바 디츠지응게 탕디 디톡산지 레츠낙 동점다 닌조고 레츠디 송주기 바탕무 체랑당 송중간 크와 소놈 체랑당 화튼자 초모르칠 다크와 도르지 체랑 제시브 다크와 강적 체랑당 소놈린 친인 머품 공비 제적은 현름다 타십신인 탕지미 레츠낭아 초하랑절 답데무
1: 차로안 바티 냠죽 샤일 천치르비가니 땅 촌바 요스르 자와당 처럼당 조치 동시 촌바 소나 냠죽 바 천쿠르당 천치르비가니 땅 차치 스코르니 도기 하고 없으른 도티 로셔 드기치다 냠죽 바 그러나 천이 탕라 송요비 로스클 통치 니르다 영코르니 도아당 년듬 따스득 잠니 로셔 데클라다 땅스테 첼이 머나 용니 특조기 Charka yungti jimbir alugun chivjin yobi shirin dorkib kabra htung marung la. Alugun chivjin bi nyanki koritan dron samzhigni shkampa ani simni mardogi.
2: Nachung chibi rishti jidora.
3: Gopi woyo hirg shankam.
2: Rikbi woyo zilnjo ye kartang.
3: Nachung chibi yenri jirse chog.
4: Chogo chung chung to.
5: Nachung chibi gansi jir tartung lezun.
6: Tartang gosung jir.

땅 릴위 히샤코르즈긴이나 모스토치긴 다나 쪼고총총상마 히슬따르다 동구스 송즈가 데나 남시 진치그니 진치그리 아 능지스 쪼고총총 강망즈 진치그숑 땅난 잔다 아 참바 혹땅난 잔다 다크빈이나 영 참바즈가 시그 아 잡친즈 요카 지니 인지나 참반다 혹땅나 아 다시 아이 망아즈 히치크 요니 름그 요니 차지크 요니 도모그니 쳇쳇 띠쳇게 쪼고총총상마 그 참름 참바 원고의 주 아 단지 나란 거 대통급진 희등 젤위 달과 정마지 주 가능 정마지 주 침니 빅슬리 주 아 대한치니 참아 롱지 근 주 권지 전부 권주 특시 개치너 대한치니 인지 나영 쪽 총총 참마 그 디진도 대통급진 희등 젤위 희샤 멍아즈 희주다 다시 개치 대한치니 역시 숨지 록등 젤다 등이 아치 렘츠 원마 그 전이 아 쪽 총총 참마 지칭 서즈금 우프자즈 저거 청청청마 세미나요크 텅디 이제 나리기 비카콘 더블질랜드 같은가 넙슈코 찬르과 아다 찬이르과 치무 플라토가 담지즈가르 디즈 청망 우초조이 지기터 초 디스도 요땅나 저거 청청청마 케즈가 닌도 모즈 당아치 심츠르게 쳇던 저거 조이 아리 저거 청청청마 게다디 요쿠즈 히라 텅디나 중시비가 치크 조키 딩지르게 클마시가 데릉 쳇드 고즈게 오노가 실은 예문데니가 치냥스 진용 조이

야 뉴니비 쪼꼬총총초 아크니마 조조세고노 실은년문디 당양당조위 당디 나총시비가 체크 조기 딩지르가스클마 시기당나레 알랑이 제스라 가시오노 쪼꼬총총치 십대년게요라 리앙아치 디징근 소이초니 실은마즈급 정주 영나랑가 파사 파이크 파마근 글름나요노가 양스타마즈급 정주 특시 개친을 파마함치게 영 공꾸리요지 아랑일 총시디스 워치가 치사노가 알라땅 알라잉 아양타 녜무터가 랑그 워치가 질란 죽탐나 지니 워치터 디탕은 잘롱송주 아니니 올랑그 타몽마인비 소진르그닌데잉 진진이트크리 리드나 쪼꼬총총 청마가 영 이월드 아랑니코도 카탕 참노가 실은 망아즈글린 히주드 시게치너 리드나 실은 이나영 크게 탐모마이비 체치즈고노 지니 가양스탄데 시피로 카탕 참니 아니니 시피가 합숙은데 이제나 군도이 탐니 섬니 시피가 라츠크토나 나치 히고노가 시샤 망아즈 쪼르는 덴비고니 크게 종탑가 리드나 탕디 조기 징지르그는 아영 쪼꼬총총와 랑초글랑노가 실은 토르근가 메뚝세고는데 제트고르시요 조고총총 상마 존지나 토르근가 메뚜 아 단지나 머리크 마우와 능기스 파마게 야투게니 야코크 녀르라 데나가 총이버드 토르근근 지비 메뚝다 잉나 토르근근 지비 젠테치르고나 아랑가 파사 파일 니가신유주 아랑가 파마라 쯤주고요주 아랑가 파르큰 마이가 똥아요주 따다시게 개치는 덴지는 도미 차진영레라 리드나치 토르근가 미토세고노 실르녜문디치 녜주이 쪼코총총치 롬밤나 녜비쇼르데 요코즈가 중아 아 따초랑니케 링히소나 조키 찌긴르가 칼마시그라 포타르짐라 실리녜주가 너고 쪼코총총 망아즈크 쪼케잉가 나마티엔제나 아리그시요

야녕이비 두고 총총소 공리진나 같이 나총지와 아 다랑초가 랑노가 실어 토르근게 메뚝세고노데 년당나 아리 실럭식 녜무즈리 두고 총총 참마게 예고스게 정 타비요찌레 다나 슈니치 링든 르마게 랑노가 실어 시총게 남카세고노데 년나당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티바가 지키나시나 쳔모르 그다음 마르치겐 존탕 요노 능기스 나스템라 시중안인 조가노 그 두고 총총 참마게 즈게즈기라 아주 대박이야 지금은 아시기야.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하게 지게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게 낸다 있나레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그르솜
0: 야 다솝치 주소나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 있나리
2: 점질라 드글름 흐송실 우덴적 키샤 셈서종
3: 어종다회 아피 흐지노르인
4: 흐흡샤빠 보위 덴차인
5: 데 예더 원이 가자인
4: 종보 청청토

0: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다타치즈 그 산지 능진반데 이제나 나 총시비가 치크 찬총니와 티바가 찔린 리타나치 티바가 찌크 글럼드 빌리다 땡이 가나스템 시둥 리둥 게서가 그동라 속과 다 망아즈가 녜즈 듣고 총총 참마기 있나요 그 리가치 실링 희고니 한치니 나스템 시히주 켈시히주 땅회실히주 당아치 희샤 정고는 망아즈요 카 리타나 희샨도 창마만 이제나 나치 롭자가는 이 좀마탑가 다나 나치 다 합시가 회차가라카니 영나 공성거 와르르니 파마등아카 니긍글음니 영나 랑아 디와그 가부 단지나 제즈사이고 고트진 아 카스티디 모진 콩남바긍글음니 정고니 뜨무즈르라 아리 디한신인지나 저거 총총창마긍 에워드 회의록이 주다시 개친 회의록 초나 시종 망아즈요카 디당나가 칭이월드 시종인지나 망아즈가로 디한신이 시종던지나 스카차글람니 실어히가스티나 지니인지나 초랑거 솜즈그니완다 집승이탐니 아 아니니인지나 랑거 스카차시 쭈그니완다 영집승이탐니 도무즈르라 디한신인이월드 히고노즈노 시종어리종 영나 나스탐 아 다르칭거진 강당강즈기나영 나치 담지티 잡로니 히고노가니 일그라사샤 영나 랑토르가넬라스과 망아즈스토트크 니스와 삼직통조인 시게 치너고 리타나치 티파가스티카스칼람 더블란디가타가 아치스카비그 탑실리노가 갈랑친땅 저가시니 가나스톰즈가니조엘 타나 두쿠총총 성마가 아치스카비그 가나스톰시피카스 차근냠지르타 참우즈그레 담지치시에크 타나 담지르타인지나 디한치니 단지나 요과즈실히 어히가 조르니깅 초타즈시
1: 这个当浪琴南卡我想生真个人生有那个词儿得正直帮汤的浪琴心大接住了年轻这个浪琴是那个琴呢大母音就过能合格的可多这个我说这边我说这边这是不合格这个
2: 吞不吞不是歌颂子个郎亲哥哟都是这个我吃了兄弟那里满就就打了阿克郎亲呢我这个还来送你这个地呢哦原子这个是东南阿松的这个地呢这个的阿特个千里阿克郎亲亲爱东卡龙里阿罗
1: 我问起了啥个多了个也不肯这个人那么你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온정 나럭자 치그라메라 다 쳐지기 고가라 아유 아크론치 또다자 무즈레 나나나 체크 나즈간지니 똥카바 남아죽나레
2: 아크랑 친구 고바도 당오미지 사근돌이 나즈가 인가 동시와 장당지
3: 这个 동니 잠노 지그니
1: 아크랑친 아크랑친 친구 소샤노 과진 최고 지시고 니초 전린자노 다 코트인
4: 알랑친가 알아 저그 총총 니 전린지 언제 노리 초샤나 멩고 니초 형제 곰나인 레타 다 지시고 돈드라도 오나 니초 잔노 코트인
2: Lunga hankor nujigni, lanchinga zasaga nukkawa, chemchungma ye. Gapazik na ngalhungwe, shkanglag chama, gujime sungzga. Chizga yegu, makhidao nukkabdeta, ngonchit zga, donjam nikjamnu, anichita yilatani. 야, 뿐다지게 아리마리마 다지게 다지 고지른 도리.
4: 뿐다지게 아리마가 숙좀 그거야.
2: 다지 아르지고 그. 자기 아크 랑친가 갤고이 아리마리마 디슈가 앞지당지게. 아크 랑친 지금 크마이자 니 조쇼노 커트인고 저기 죽고 똥처럼 아직 칠용이 야 지금 아직 예고 크다 아 그리고 탑스가 가지고 다 슝거니 그메키야 다 체즈기지 심사비 심두고 다 초콜릿도 예고 크 더니 저긴 당스가 치자스가 잡이 컬러지가 서민연 나 탑스가 가지고 요크 서민연고 다 지크 참아가 크게 고주가냐니 러러사니 가피카가 담보가 짜리 타랑 아시고 크 다니다 아크 랑친 가피 년 칼리 타송스가
4: 아 뿐다 저거 과진이 흔드치
2: 저기 과진 심을고 쟤는 숙주부가 진친이 나치 슬라가 커요나 룰름 샤지 질마롱 디터네 종다 즈크라 아크랑 친이가 죽보년 송즈

야, 형님이 두고 총총초 다시 저거 산진능 전반데 이제나 나총 시비 가치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콩인 등디 리비 가르콩거나 나총 시비 대통진 신고 쭉쭉촌이 차름 등디비 희샤 고르즈긴 지나 참망 오초지인 대한진이 시스템 제로군데 빌리다땡이 잠능나 멍데 저구이 찬예 리바와 아 대나 소군 제모 플라토시 군운데 가 담지스가르디 참망 오초주일 두고 총총 참마 게 10등 용고

아리 형님이 조금 청청초 때는 그 나총시비가 슬림 친근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가 나시노 갑실 때는 지나영 포자 짐그 리비 가르콩가 클음니 잠은 그 지신 담바지 지중 어트레 주일 아리 디도나 림층 원마가 토니영 지신증 어트레즈가 조금 청청 청마게 인지나 지신의 소 일란진주 능기스 크주가 잠치 데니 콩주 총시비디스 아랑아랑가 갑수군데 치긴 바바시즈 Dengina putar jimga ripi kar kung kalumni zamlang chichin tamban de ngostul sigiwi amigil soyang te ya ti tana chichin de changma genjina yang chungtini arang rang genjina ka khajil da tingi da phama dang gergin ga ram du gongrong ge thonni da zum zamlang genjina chichin ga logsa ga ti tana chokho chong chong changma chongjina yang chungtini arang ga chanang da jipsang e ju arang ga ga su de jin sang ju denjina yang phama dang ga gergin tham chi ge khjo ᱟᱛᱟ ᱠᱚᱨᱤᱜᱤᱜᱟ ᱠᱟᱝᱞᱟᱜ ᱥᱤᱴᱤᱝᱜᱚᱜᱟ ᱛᱤᱛᱟᱱᱟ ᱛᱮᱨᱟᱝ ᱡᱤᱱᱟ ᱚᱥᱴᱨᱥᱤ ᱡᱩᱱᱡᱤᱱᱟ ᱡᱟᱢᱞᱟᱝ ᱪᱟᱱᱤᱨ ᱜᱤᱯᱤ ᱠᱷᱟᱢᱫᱤ ᱞᱚᱠᱷᱩᱱ ᱪᱮᱢᱩ ᱯᱞᱟᱛᱷᱩ ᱥᱤᱜᱚᱱᱩᱜ ᱪᱤᱥᱤᱱᱫᱟᱭᱤᱱ ᱟᱨᱮ ᱛᱤᱛᱟᱱᱟ ᱴᱚᱠᱚ ᱪᱷᱚᱝᱪᱷᱚᱝ ᱪᱷᱟᱢᱟᱜ ᱱᱮᱣᱟᱨ ᱛᱟᱱᱛᱟᱝ ᱡᱚᱜᱚᱱᱚ ᱟᱛᱟ ᱱᱟᱵᱞᱟᱝ ᱪᱟᱱᱤᱨ ᱜᱤᱯᱤ ᱠᱷᱟᱢᱫᱤ ᱞᱚᱠᱷᱩᱱ ᱪᱮᱢᱩ ᱯᱞᱟᱛᱷᱩ ᱤᱱᱩ ᱱᱟᱝ ᱜᱮᱥ ᱠᱷᱚᱝᱜ ᱪᱷᱚᱝ ᱥᱤᱛᱤᱜ ᱠᱟᱯᱥ ᱪᱤᱢ ᱵᱟᱯᱟ ᱥᱤᱡ ᱫᱤᱥᱚᱜᱟᱱ ᱡᱤᱱᱟ ᱥᱟᱢᱡᱤᱠ ᱛᱚᱝ ᱡᱚᱝ ᱟᱨᱮᱣᱟ ᱭᱤᱱ ᱟᱨᱮ ᱛᱤᱛᱟᱱᱟ ᱥᱩᱱᱤᱱ ᱡᱤᱱᱟ ᱴᱚᱠᱚ ᱪᱷᱚᱝᱪᱷᱚᱝ ᱪᱷᱟᱢᱟ ᱥᱱᱟᱝ ᱢᱟᱨᱪᱤ ᱱᱟᱣᱟ ᱭᱚᱴᱟ ᱩᱴᱟᱨ ᱡᱤᱢᱜᱟ ᱡᱟᱢᱞᱟᱝ ᱪᱟᱱᱤᱨ ᱜᱤᱯᱤ ᱠᱷᱟᱢᱫᱤ ᱞᱚᱠᱷᱩᱱ ᱪᱮᱢᱩ ᱯᱞᱟᱛᱷᱩ ᱥᱮᱜᱚᱱᱩᱜᱟ ᱪᱷᱚᱝ ᱥᱤᱛᱤ ᱜᱟᱥᱛᱟᱢ ᱡᱤᱢᱚᱜᱩ ᱪᱷᱤᱪᱚᱝ ᱚᱥᱴᱨᱮᱥᱮ ᱟᱨᱮ ᱯᱞᱟᱛᱷᱩ ᱥᱮᱜᱚᱱᱩᱜᱟ ᱪᱤᱥᱤᱱ ᱫᱮᱱ ᱡᱮᱱᱟ ᱪᱷᱤᱞᱩ ᱦᱩᱱᱪᱤ ᱡᱤᱵᱡᱟ ᱱᱤᱵᱫᱤᱱᱤ ᱪᱷᱤᱞᱩ ᱦᱩᱱᱪᱤ ᱥᱢᱡᱟ ᱥᱮᱵᱫᱤᱱ ᱣᱟᱨᱜ ᱪᱤᱥᱤᱱ ᱛᱟᱢ ᱵᱟᱡᱜᱨᱟ ᱠᱷᱚᱝ ᱡᱤᱱᱟ ᱠᱟᱱᱟᱵᱤ ᱜᱟᱨᱟᱥᱟ ᱜᱟ ᱪᱟᱱᱤᱨ ᱯᱟᱣᱟ ᱪᱷᱤᱜᱡᱤᱱ ᱡᱤᱱᱤ ᱢᱟᱪᱷᱞ ᱠᱷᱚᱝ ᱡᱤᱱᱟ ᱭᱟᱞᱤ ᱥᱷᱤᱛᱚ ᱫᱮ ᱥᱮᱜᱚᱱᱩᱜᱟ ᱫᱤ ᱪᱤᱥᱤᱱ ᱫᱤ ᱜᱮᱨᱜᱮᱱ ᱭᱟᱝᱨᱮ ᱟᱨᱮ ᱪᱟᱱᱤ ᱨᱤᱯᱤ ᱟᱡᱩᱝ ᱪᱮᱢᱩ ᱠᱚᱱᱡᱟᱝ ᱜᱮᱱᱤᱱᱟ ᱯᱷᱟᱥᱢ ᱪᱮ ᱡᱟᱝᱠᱷᱟᱢ ᱥᱮᱜᱩᱱᱩᱜ ᱥᱟᱢᱪᱤ ᱪᱷᱤᱜᱡᱤᱱᱫᱤ ᱥᱚᱢᱵᱟ ᱯᱩᱭᱟᱝ ᱠᱚᱱᱡᱟᱝ ᱪᱷᱟ ᱛᱤᱛᱟᱱᱟ ᱴᱚᱠᱚ ᱥᱚᱝ ᱥᱚᱝ ᱪᱷᱟᱢᱟ ᱜᱮᱱᱤᱱᱟᱭᱟᱝ ᱠᱩᱱᱤ ᱡᱮᱱᱟ ᱯᱷᱚᱡᱟᱨ ᱡᱤᱢ ᱜᱮᱥᱮ ᱠᱚᱱᱩᱜ ᱛᱟᱱ ᱡᱮᱱᱟ ᱥᱟᱢᱞᱤ ᱥᱚᱠᱷᱩᱱ ᱪᱮᱢᱩ ᱯᱞᱟᱛᱷᱚ ᱤᱱᱡᱤᱱᱟ ᱥᱟᱢᱪᱤ ᱡᱜᱟ ᱯᱷᱟᱥᱢ ᱪᱮ ᱡᱟᱝᱠᱷᱟᱢ ᱥᱮᱱᱚ ᱛᱚᱢᱚ ᱡᱚᱱᱚᱭᱟᱝ ᱦᱤᱥᱚᱝ ᱥᱜᱟ ᱟᱨᱮ ᱠᱩᱝᱜ ᱛᱟᱱ ᱡᱮᱱᱟ ᱟᱨᱜᱤᱥᱞᱟ ᱡᱩᱝᱞᱤᱠ ᱥᱟᱢᱞᱩᱨᱟ ᱫᱤᱥᱩᱞ ᱦᱟᱨᱛᱟ ᱪᱷᱤᱠᱤᱱ ᱡᱮᱱᱟ ᱭᱩᱨᱚᱵ ᱞᱟᱝᱜ ᱨᱤᱥᱞ ᱠᱟᱢᱟ ᱠᱷᱟᱱᱦᱤᱥᱛᱟᱝ ᱥᱟᱢᱩᱡ ᱛᱤᱵᱤᱭᱚᱠᱟ ᱱᱟᱵᱞᱟᱝ ᱜᱟ ᱥᱟᱢᱞᱤ ᱜᱟᱡᱩᱝᱞᱤᱜ ᱢᱟᱱᱡᱟᱣᱟ ᱥᱚᱥᱤᱱ ᱡᱩᱝᱠᱷᱚᱱ ᱥᱤᱠᱨᱚ ᱱᱩᱠᱪᱮᱝᱜ ᱠᱷᱚᱣᱟᱱ ᱡᱤᱱᱟ ᱱᱟᱵᱞᱟᱝ ᱜᱟ ᱥᱟᱢᱞᱤ ᱠᱟᱢᱵᱩ ᱥᱤᱨᱤ ᱪᱷᱟᱢᱟᱜ ᱪᱟᱱᱤᱱ ᱛᱟᱨᱚᱠ ᱟᱨᱮ ᱛᱤᱛᱟᱱᱟ ᱪᱤ ᱥᱩᱱᱤᱱ ᱡᱤᱱᱟ ᱠᱷᱤᱪᱤᱥᱤᱱ ᱠᱷᱚᱱ ᱡᱤᱱᱟ ᱪᱷᱩᱝᱛᱤ ᱨᱟᱝᱜᱟ ᱡᱟᱞᱢ ᱠᱟᱱᱨᱟᱡ ᱜᱮ ᱡᱤᱞᱤᱱ ᱧᱩᱝᱡᱤ ᱛᱮᱦᱪᱤᱱᱮᱱ ᱡᱩᱭᱮᱞ ᱟᱨᱮ ᱯᱞᱟᱛᱷᱩᱱ ᱡᱤᱱᱟ ᱭᱟᱛᱤᱝ ᱡᱚᱨᱫᱤᱝ ᱪᱷᱤᱢᱪᱤᱥᱤᱱᱤ ᱪᱤᱥ ᱪᱷᱩᱝᱛᱤ ᱱᱤ ᱞᱤᱥᱴᱚᱵ ᱡᱤᱭᱚᱱᱤ ᱢᱟᱪᱷᱞ ᱠᱟᱨᱜᱟ ᱛᱷᱚᱭᱡᱤᱝ ᱪᱷᱤᱱᱤ ᱪᱷᱤᱜᱡᱤᱝ ᱪᱷᱤᱱᱤ ᱠᱟᱨᱪᱤ ᱫᱤᱱᱤ ᱟᱛᱢᱩᱡᱤᱱ ᱪᱮᱝᱜ ᱟᱨ ᱜᱮᱨᱜᱤᱝ ᱠᱟᱨᱜᱤᱱ ᱭᱟᱝᱟ ᱯᱞᱟᱛᱷᱩ ᱥᱤ ᱛᱟᱠᱛᱟᱝᱥᱤ ᱯᱞᱟᱛᱷᱩ ᱥᱮ ᱜᱩᱱᱩᱱ ᱫᱮᱱ ᱡᱤᱱᱟ ᱟᱜᱟᱨ ᱥᱤᱜᱟᱥᱠᱮᱠ ᱱᱟᱝᱛᱚᱱᱟ ᱡᱤᱱᱟ ᱠᱟᱨᱜᱮ ᱦᱚᱡᱩᱝ ᱪᱷᱤᱵᱤ ᱛᱚᱱ ᱛᱢᱩᱡᱤᱨ ᱡᱤᱜᱱᱤ ᱧᱮ ᱪᱷᱟᱝᱢᱟ ᱜᱮᱱ ᱡᱤᱱᱟ ᱠᱟᱨᱜᱤᱱ ᱭᱟᱝᱟ ᱯᱞᱟᱛᱷᱩ ᱥᱮ ᱜᱩᱱᱩᱜ ᱜᱮᱨᱜᱤᱝ ᱠᱟᱨᱜᱤᱱ ᱭᱟᱝᱥ ᱪᱟᱱᱩᱱ ᱫᱮ ᱟᱝᱤᱢᱟᱝ ᱞᱚᱠᱥᱚᱱ ᱤᱛᱮᱱ ᱨᱟᱡᱤᱨ ᱛᱤᱛᱟᱱᱟ ᱴᱚᱠᱚ ᱪᱷᱚᱝᱪᱷᱚᱝ ᱪᱷᱟᱝᱢᱟ ᱜᱮ ᱱᱟᱵᱞᱟᱝ ᱜᱮ ᱪᱟᱱᱤᱨ ᱜᱮ ᱯᱤᱠᱥᱟᱢᱞᱩ ᱞᱚᱠᱷᱩᱱ ᱪᱮᱢᱩ ᱯᱞᱟᱛᱷᱩ ᱜᱮ ᱪᱷᱟᱱᱫᱮ ᱪᱷᱤ ᱛᱷᱚᱱᱤᱱᱟ ᱛᱟ ᱦᱤᱥᱚᱝᱟ ᱟᱨᱮ ᱛᱤᱛᱟᱱᱟ ᱪᱤ ᱠᱩᱱᱤ ᱡᱮᱱᱟ ᱞᱟᱝ ᱪᱟᱱᱤᱨ ᱜᱮ ᱯᱤᱠᱥᱟᱢᱞᱩ ᱞᱚᱠᱷᱩᱱ ᱪᱮᱢᱩ ᱯᱞᱟᱛᱷᱩ ᱜᱮ ᱡᱮᱱᱟ ᱪᱤᱥᱟ ᱪᱤ ᱡᱟ ᱠᱩᱝᱜᱟ ᱪᱟᱢᱪᱷᱩᱱ ᱨᱟᱝᱡᱤᱱ ᱜᱮ ᱪᱟᱢᱪᱷᱤ ᱱᱟᱝ ᱜᱮᱥ ᱠᱩᱝᱠᱟᱝᱱᱤ ᱪᱤᱱᱤᱱᱟ ᱠᱩᱝᱜᱟᱱᱤᱝᱟ ᱯᱞᱟᱛᱷᱩ ᱥᱮ ᱠᱩᱱᱩ ᱪᱷᱤ ᱛᱟᱜᱱᱤᱱᱟ ᱠᱩᱝᱜᱟ ᱱᱟᱝᱱᱤᱱ ᱛᱟ ᱪᱷᱟᱢᱩᱡᱤᱱᱤᱱᱟ ᱴᱚᱠᱚ ᱪᱷᱚᱝᱪᱷᱚᱝ ᱪᱷᱟᱢᱟ ᱥᱮ ᱛᱟᱝᱱᱟᱨᱟ ᱪᱷᱟᱢᱟ ᱜᱮ ᱦᱤᱥᱩᱝᱟ ᱟᱨᱮ ᱛᱤᱛᱟᱱᱟ ᱯᱞᱟᱛᱷᱩ ᱟᱨ ᱜᱩᱝᱞᱩ ᱧᱮᱠᱷᱮ ᱥᱚᱱᱛᱤ ᱠᱟᱨᱜᱤᱱᱡᱤᱱᱟ ᱢᱟᱝ ᱛᱟ ᱴᱚᱠᱚᱭ ᱪᱷᱟᱱᱤ ᱨᱤᱜ ᱯᱟᱣᱟ ᱥᱩᱠᱨᱟ ᱛᱷᱟᱥᱮ ᱜᱩᱱᱩᱱ ᱫᱟ ᱜᱮᱨᱜᱤᱱᱟ ᱛᱮᱱᱤ ᱟᱡᱤᱜᱱᱤ ᱠᱷᱩᱝ ᱥᱮᱠ ᱥᱮᱞ ᱠᱩᱨᱡ ᱜᱟᱱᱡᱤᱱᱟ ᱱᱤᱠᱩᱴᱟ ᱥᱤᱢᱡᱤᱜ ᱜᱤᱱ ᱡᱩᱱᱫᱤ ᱤᱱᱡᱤᱱᱟ ᱠᱟᱨᱜᱤ ᱡᱟᱞᱢ ᱫᱤᱥᱤᱜ ᱛᱟᱝᱥᱤ ᱥᱤᱢᱡᱤᱠ ᱞᱟᱣᱨᱱᱤ ᱠᱷᱤᱣᱟᱨᱟ ᱢᱟᱝᱴᱤᱜ ᱪᱮᱝᱜ ᱠᱷᱤᱣ ᱛᱟᱢᱵᱟ ᱢᱩᱝᱩᱱ ᱡᱮᱱᱡᱤ ᱥᱤᱱᱩ ᱪᱮᱝᱜ ᱟᱨᱟᱝᱜ ᱥᱤᱡᱟᱨᱟ ᱛᱷᱩᱝᱡᱟ ᱪᱮᱪᱷᱨ ᱪᱮᱞᱤ ᱟᱨᱟᱝᱜᱤ ᱠᱟ ᱥᱟᱢᱞᱤ ᱢᱟᱞᱠ ᱜᱚᱭᱤᱝ ᱛᱟᱱᱤᱵᱞᱤ ᱪᱷᱤᱛᱟᱝᱥᱤ ᱟᱨᱮ ᱠᱷᱩᱝᱡᱤᱱᱟ ᱟᱨᱜᱩᱝᱞᱩ ᱛᱟᱱᱡᱤᱱᱟ ᱡᱩᱵᱪᱤᱨ ᱥᱩᱝᱜᱚᱪᱤ ᱠᱷᱩᱝ ᱱᱤᱠᱚᱨᱟ ᱥᱤᱱᱤ ᱥᱤᱨ ᱭᱟᱛᱤᱱᱟ ᱞᱚᱜᱤ ᱛᱟᱱᱡᱤᱱᱟ ᱠᱷᱩᱝᱡᱤᱱᱟ ᱪᱷᱟᱥᱜᱤᱱ ᱡᱟᱪᱤ ᱡᱤᱛᱟᱱᱟ ᱟᱠᱟ ᱛᱟᱢᱟ ᱥᱮᱜᱩᱱᱩᱜᱚ ᱞᱚᱵᱞᱟᱝᱫᱟ ᱪᱷᱤᱛᱟᱝᱥᱤ ᱟᱱᱫᱟᱛᱟ ᱱᱟᱵᱤᱠ ᱛᱷᱚᱨᱢ ᱛᱚᱵᱞᱟᱝ ᱱᱟᱦᱤ ᱛᱮ ᱤᱝᱜᱚᱠ ᱯᱞᱟᱛᱷᱩᱜ ᱦᱚᱞᱟᱝ ᱛᱮ ᱪᱷᱟᱱᱤ ᱨᱤᱜᱵᱟᱣᱟ ᱛᱟᱱ ᱫᱟᱴᱷ ᱪᱩᱞᱤ ᱡᱮᱱᱡᱤᱱᱟ ᱠᱟᱨᱜᱤ ᱦᱟᱨᱛᱤᱨᱤᱜ ᱛᱟᱝ ᱠᱟᱱᱟᱢᱥᱤᱞ ᱨᱤᱜᱵᱟ ᱠᱷᱤᱪᱤᱝ ᱨᱤᱜᱵᱟ ᱥᱚ ᱟᱨᱟᱝᱥᱩᱝ ᱪᱟᱨᱜ ᱦᱤᱥᱟᱱᱫ ᱴᱷᱤᱠᱭᱚᱠ ᱛᱮᱱᱩ ᱪᱮᱝᱜ ᱥᱩᱜ ᱥᱚᱥᱩᱜ ᱞᱚᱢᱟᱭᱤᱝ ᱢᱩᱝᱩᱡ ᱡᱮᱱᱟ ᱞᱚᱵᱞᱟᱝ ᱛᱮᱱᱫᱤ ᱛᱟᱝᱥᱤ
Палатуғы ғайықсы ерігі ба ғачына зұңда дыңи күнгі ми қысамзығы тұңа цық дамшын чинил жана берді дыңи қысамзығы ра штығышыл таң чуазығы шепір ғайықсы ерігуанды да қан жәті мекін долы. Дейнух жәнгі күнгі чепті ақа дымы лоблыңғы ұрғошынғыр дыңа чазғы джио көзі дыңна ғайықсы ерігі ба мұхин кәнім нұңды майуңзі джитаңсы. Харин лохин чэмбу бла туу цунжи на гэфзи ргуанди хси гэ тэнгдули ни хичин зэрла ри титана бла туу гэ цэнжи гэ цуа хси гэ хачин гэ чэ бу дэ муи ни тэнжа зэр хуан жина томаин мушон тас тома цугин хуан жина аргами хи ни мэцл ил сосуни юн ну гэ джумбу цама гэ хуа тай ки цамлик тангзга кунгэ хома зэ гэ нэнди гэ кунуф гава 공기인지나 아른글 혹은 채무 플라토인지나 론후즈의 신당스 로나 야체소노가 플라토가 냐뚱가 땅아 용니 마츠 커글 호마초 등 냠데 다니 뚱가 초가 영나 냠뚱 등가 시층아 인지나 참바르로즈 즈게즈근 고노즈기니 공기인지나 공화가 저스르시니 나스시즈 하지니 창마가 공 아니라 송송즈 돌이 창마근지나 다송이 다 겐르근지나 아니리 송주비 고노 스카데다 정마게 신우 겐르근지나 단지나 크스송스 콩 드그탁 가스당니 도누고 도츠크가 남바데인지나 영 찬이르바와 저와 나츠라 나르진 삼식시 고노당 근인다니 된다스 아리 토코 총총 초 되는지나 부자르징게 르비 카르콩가 칼음니 나블랑 찬이르비 삼루 소근 쳔모 플라토시 고노가 지신데 지중 오토시 등나 토코 총총 창마게 일라종 등아 Ri Kongwa Chunjina, Xamchi Kung Yokozina, Pusumga Jankam Sini, Nobongo Samchi Chachin Zyoka, Dijanga Chokochong Chong Changmanjina, Narsoni, Lopchin Jumnojini, Konga Xamchin de Shiptachin Jagyong Riva Ying.

야 형님이 두고청청소 공린진아 치 리비 가스콩가스컬럼 더빌리다등이 다니나 잠랑글 혼체모 플라토가 담진된진아 치초세땅스가 아리 슈니치 나총시비 대통령 시당될다등이 찬름 원고 영나 찬름데 치숑니나 니쇼껀진아 희샤르 디즈 참망고 조조이 다 참미 희슬다르 다동구 그송스가 디쟁거 남시영 진치니 진치그리 안녕하세요. 참바영 포고요카. 대나치인데 등재비 희샤즈시나 저고 총총 망아즈가 판토요 찌르상. 아리 참음세고노 다 그게 나뜨게 그게 제니. 아 지게지 녀모이니. 우글음게 기네즈그. 디인지나 가빈 시게 통니. 나 고주 인지는 기칠데 시게 죽니. 대한치는 기칠 하정 녀니 덤즈그. 참음 네뜨가 인지나 네뜨가와 네뜨가와 영난 가와라 속과 섬대 이수욕. 대섬 근진아와르 판츠 노비 난고니와 크게 미니 차름 가빈 나뜨게 인제나 젠지 라망 중이 렘진 기칠은 인제나 쯧고이니 진데 지춘 체비 차름 종거요니 뜨무스 다나 차름 그 크게 가빈 잔두 니는 흑지니 니는 흑섬 너무스 나뜨게 크게 원츠 쯧무스그래 지다나 시기 탕체니 차와지그니 디한치니 정카사니 구나니 리용아 즈그즈르릉니 디한치니 니뜨그나니 나체제니 스캄르지그니 도무그 네트리옥 다치오 진텐지나 참바르다 숙당나 네트근다 참만 원탑가 다나 멍튼 중고 녹음 마츠 건강을 지당나 조 감바그 코르 시바그 코르 크르긴지나 랑시 다 크르긴지나 다시 쟁가나 바 난고 니와 제스 셴노그니 더 다니 내건 중진지나 차름 나뜨게 우글음 크르긴다 응인집그 고름 덥질이다 땅이 나뜨그름지 크르게 트글즈 HRC 고노는다가 셰프 고미 차퐁 땅 젤리 차퐁거나 시크요니 차퐁 구토니 크게 셰프게 니와요니 뜨무즈그 대난 기치크 크디 오운 제로아땅 니와 이제는 냠이다 땅이 아주 차친지그니 텅체니 구쿠니 리용그 하나라 크게 즈그즈르릉니 뜨무그 나뜨그 원슬욕 대난 차름거 진통고 칠쟁거 다 이제는 쟁어 말악 내르즈그 대난 능 기스 겐카라 시카 다톤카 와르르근다 Dengina nandan giwi napaxiga njugnirga jemang anjoni. Chanamga chi jintonga ngichilinjina azu chama chasig ndib jilida tangin gogiyog. Napi kabdai jindanda, alolalang jindanda, nadbilijig jindanda. Shkamdehtini datangi kabaka cholan jiyonuga chasig nyev zhananjina chanam gogoni. Delibzenjina kirgin reti jilida tangin gogiyoni. Damuzgir. Tana detang jenga nyega nyamjug maasiye. Da chanam shungunu, yangna chanpa hukunu ga napa ga ngizi tamuti tiki yarag jindanja. Titangna da ranga nigra, nara, kala sokwa. Da njina aragi datangi chanam gogiyo ka. Da rung jina ngilam zhanzgi yonu azu kawgi jili datangi yang gogiyo ka. Da na azu chanam da nguanguk ra manji chiki yigo ga zitangna da chanam nguanguk yigo na chi zangnu ga shetab da njina ngukub jag yudar la. Chanam shungunu ga napa da lukgari datangi ngamuni manji yigo. 但 gochi ke nje na kong te nje na chun zin yi ju. Nye mungu ndi sa ge xiang ge nang ma shi ju. Ngu tha nu ge, ta ma chang ma nje na yang kar ge, ta nje na nye chukra ta ma ngan di yo su ge ni ti man ju ju. Kong wa ge nang kwa wik zang ma je gen ju ju. Di han chini ye gin ku shung na dik si li da tingi, ta kar ge ngi chi ke jilam ju ju. Chan rim gi chung na ta ngil yu kwa si, cha ma nga thong ju. Azo chargul, chargul dhoman jamda ma nga thong ju, siri ke chupchila nyam ju ge ju, ta xie kachi. Tana chanam ge dijin soyi chul zez ge mangnu, thonu ge narih inu chen ge zi natin di thakar ge ta napa njina chalama marcha nara uin cheng karge jeng malak ta karge shorchunda thangni dihan chani gulo ge shorchunda nang thongni tamo la sukwa ge yang karge karge jignan dhikjarni tamoz gar tana nginji malak shorchung nala nyershi ta jo nawe nyen tsitra Нагынжим арангжинга ТВ Шермен нянцл Часын арангжинга Лобг нянцл асхан дини Танжина Луси Шорчуннала Дэпугрангжинга Джаватан Янна Реш Нандина Тэг Дэпугрангжинга Нянхи нянцл асхаян нангдаг Дичэнгэ Чамба Дижинтэ Пхойука Ри Диначин Та Чамбанды Нэкшуга Мэрцэн

리교 진단자 회차 멍힐 고니 쯔게리 띠니다 지그드 리교 진단자 도모요 그리 디쟁 그 회차 즐 가능한 그런 그 토머 회차도 그 다 이정라 회차도 그 튼드그라 대지프티니다 그런 근데 니마드가 참모드가 럭고저 니마 참모드가 럭나다 차르제리 더니 대인지나다 니마 뜻가 타고 그 대지 차르즈가 모리 고브기고 카티 혼주지나 지 뎁도 탁고드기 있는다 이정 먹는다 얼고주 헛가는다 디한체니 랑게 영지 니마도 초 대화 챘는다 또 못기나 다 니크스 회자다 지휘결이 지금이 콤바이오 디사도 올라주기 잘지다 된고게지 원칙은 냠주군 어느 차들에든 동의 등만 템비 함룩시에 봐 다 동의 등만 나랑아 지 대스타군이 이런 게 지 쳤을 건데 지 함룩난 자이 너무 이문인 게 디터는 쳤기 그잖아 회차도 올고주 영나 아진 쇼주 그지 회차들구나 초고 홉종의 난자가 리카드글이 난자가 뒤에 진즈가 요과득 종주다 하진 그 같이 뭐래라 뒤엔 그 다 함루이 그게 그 회차 뒤에 동이 동만 템바가 함루이 또 뭐이나 회차도 올고주군 차지가 진짜 좀 못주 됐다 아 그게 그 높아요 그다 세고가 공근데 인지나 그 주대랑 그 회글로가 비칸 톤덕 동이 삼치랑 아그는 그 삼치 동무 와 땡기 회글군 차지고 와서 군다리 틴토니 회글로가 비칸 톤덕 동이 삼치랑 아그는 그 니파무 쳐드르즈나 셰프타 땅 아르타 데브니 회글로셰바 다 셰프타 타와즈라 아르무이 타지즈 나 니오가나가 너니가다 데미니 회로셰바 나양 조레시 샤프타든 아르흐타 데미니 회로셰바도 고쳐모드레즈나 회로고 옴츠르나 샤프타든 아르흐타 인츠므지 그담시셰바티르 니흥 와프튼응가 데브고거시 저실라 샤프타시르거트즈나 니모즈케 샤프타세르완드 카이그 솜트 나스탄가 다르닝 로바치브진 이근데 레디진 샤프타록 바터 임브른 도물 도능이스 샤프타세르완 양땅 휘아르타록 발라고거스 지브셔 양땅 휘아르타록 기시나 아젬센 차드르즈나 이치 데브지가 록크바 젬버 탕아니 바땅 탕슨버 레프크 다줄 탕 호머 다티 찰릭 슝 요사디 통탑거스 다 고열록 그거 ngun tsarwa da kucha dhirizna shabtara rakhtani gachi damsi ikyu, damsi ikhiju tada hachang ka chenpure khunchu jina chiga kargi wafting ngani debju ta chazga shabtasi gizna nyama nga zika kargi shammui cikang reri ni, cik reri ni kuti inu tini nga ta shabtasi gizna reta ra shabtasi gunu ta modumara tongi ki shabtasi gunu chamo dhirizna yangtang kyaart alugju деко кэс чэдга янтэн чаттэзэна чэдга янтэн чаттэ логгонэрзэна хунжужина хуйчатэ тэн тунгути нипати хсэмбати индэнис онада тэн нипасэн батаго каптхода рэнг тэпти тэн тунгутаго нуг каптхог чиг часунэрдэ чалга хорсунэрдэ дата тини коа малэндэ дандэта тэн ниуасэн бати тона дазудан тунгтап гэдэ сэгога тихэчэни рыхта сегунудыч мозга кугу куачхилин кугу зна рыхта сепан малали куалын пачевжин мыхшир тыңшыки тыхтың жылаптыни мерцил конаник базы мэнди дені қысыңнил ватың жауыр мыхшир тыңгавши шипи ламсын нангығдың деван зын табаши енгейс мы намкер дембір хуячавлығына дегі нангығын зынгейсір дегі нангығын зынгей шипаны хуялық нерцілін жоқпала куа мен бір дені деп дегі нангығын зынгей бала ку рынгыр гемкүр жігіне шефтадың рықта депсе хуялығыла ғали пикадан шың панба чегі тізек оға та рықтады ку чымозырдына чу немаңадық куалыңну чымозырдына та Nika zintzilini, kirga tikhririni, nika zintzilini, ta doinindanda, aftinindanda, namozgini nga mahtanu, di nyanga arakhtase gu gizhi, retara arakhtase gu nu, namozgu marizhi. Arakhtad gu chumozirizina, xangnilwa atang jawar, mikshir tangabshi pi lamsang nangigdang, tiwanzin taba. Ta khunchurjina, njugmuini kirga, aftini, nikhilini njogonara, di nangani kirga, nangigdanda, arigitamni, zintamni.
ndamudga kogu gasi. Nye nangu ya jinta huay chalagna tiga nangagin zingu wadzik, nangagin zingu wadzik inda kishayna nda chizga kuwa lingu wadzina. Nangagin zingu wadzik gano huay chalagir gaya nyermu yulag nara. Tinangag nangagta zontang, nangagta ya shimu yinih tajyo. Nye shimu yi kuwa lingu, ndangajig junda tajangga gachin porda sego ga. Dijanga derangga samchira nipadu kunyina shifta tang rakhtar demni huay lukshepa ndayang hachangga gachin pori.

0: 야로브나바카톤디히르카탕첸니로르카왕선젠도비로바라데요나디다르타니에테티그덴치그츠므니가섬덴가당티그덴치그츠므니가섬덴트티그덴치그츠므니가낙섬티치그르킬마카브르고라렌선데근고즌바라체통아참마그체지그카브라구요 天天那个路人两边等各个餐吧，你哇，路人两边等各个餐吧的，地震这个就从科技下那个餐吧的这个就让送到个钱，给点那个连城第一个，地村的这个就让各自有，地钱给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有中部南部个阿人，地村的担子，地村的担子你再等给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还成个钱不的，亚的那托么那个就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中部南部个阿人，地村的担子，地村的担子你再等给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还成个钱不的，亚的那托么那个就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中部南部个阿人，地村的担子，地村的担子你再等给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还成个钱不的，亚的那托么那个就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中部南部个阿人，地村的担子，地村的担子你再等给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还成个钱不的，亚的那托么那个就点那个连城第一个啊，西个州中部南部个阿人， 대모인
1: 저 대모인아 도마랑님 거 주드간도 디드나
0: 나 자꾸 공부 관초이야
1: 레레레 딱그러 동거 관초 되는 글린스니 나시겠다는 거 가서시 나나 저저아가 나고 비저 제레진용 거
0: 뭐야야야
1: 저와 동무도고 캐트긴 거 기사우셔는 거
0: 야
1: 동 가루 때와 토근 가나마스 그의 모모라와 척근 동 가루 때와 토근 사야스 그의 모모라와 척근 가나마스 체클
0: 가다 또 라그리 봐
1: 그래
0: 라그리 영카 그래
1: 리 라그리 리 라프리고
0: 알레
1: 야 티토니 저와 아니와 모뇽고 저와 아니와 모두고 쳐져 강틱 뜻이고가 쳐져 강틱은 그 쳐져 강강래
0: 쳐져 강틱 세폰타타 고타 명그라타타 예라 마용고 가다 타타 예라 지금 마용고 더 지고저타 고통 카즈레타
1: 야 쳐 자 의주 토론은 그 사찬다나 최첸보즈가 되어 그 건강을
0: 최제코노에
1: 올레 제코노 그정우 나리 마처린 데처리 야드니
0: 터마니타 카르타 최빈고
1: 마이가 Tani towa xamba mudu ku xangul pi ti chin da da towa ga tsi tada. Xangul pa ga ti chin.
0: Xangul pi ti chin e na? Da, chichi kwa ga kuwa, chu thamba re?
1: Chu thamba ma re, ya, chichi kwa ga tsiwa chu thangye gok.
0: O, tamandi, jake, jake.
1: O, jil, re, re, re, re. Xangul pa ga ti chin da da, chichi kwa ga tsi jato go.
0: Oli,
1: tawa di lantano hachanggu ndrikku. Ya, tawa zhuwa mo nyunggu.
0: Ya.
1: Tawa zhuwa mo dhukku yangi cho khetsundrakku.
0: Ya,
1: ya. Yerab shiamna gayaarsam me tukundra, mar shtiabna ongli ar ngakhangdra, chakil.
0: Kawad, tada kota nyunggrata.
1: Yerab shiamna gayaarsam me tukundra, mar shtiabna ongli ar ngakhangdra. Kangri di?
0: Tangka.
1: Ara?
0: Ara,
1: tangka re. Ara, tangka re. Lata no hachang dik. Ya dhani towa ar ngao mo nyung go?
0: Ya.
1: Ya, trahi tajipu kangang re?
0: ཁར ཏ시 ཏོགཇལ ཏ་ཅ གོ མང་ནོ ཏ་ཏ་ ཝ་ཀ ཡེན་ནི ཝ་ཀ མན་ཏ་ ཁ་ལ་
1: ཏ་시
0: ཏོགཇལ ཛིན་ན་ ཏ་ ཁོར་ལོ ཁ་ཅིག་རེ་མོ ཏོང་ཁར ཁ་ཅིག་རེ་མོ ཝམ་པ ཁ་ཅིག་རེ་མོ
1: ཁོར་ལོ ཏོང་ཁར ཝམ་པ ཨ་ ཏ་ནི
0: ཁ་ སེན냐 ཁ་ཅིག་ན་
1: སེན냐 ཨ་
0: སེན냐 ཁ་ཅིག་ན་ ཏ་ པ་ཏ་ ཁ་ཅིག་ན་
1: པ་ཏ་
0: ཨ་ལེ
1: རི ཨ་
0: པ་ཏ་ ཁ་ཅིག་ན་ ཏ་ ཁ་ཅིག་ན་ ཏ་

0: 야 좀 붙여 데모이나
1: 어 도스 바 데모
0: 데모이 좀 붙여 안 그랜 센디 나가시게 돈아 갑스시 아 전다나 저와 가르나 고르기 자요 도마를 라니 노트도 간도 디즈게나
1: 아 발세 코냐 파든도지
0: 파일스 제 코코냐 파든도지 아 아리 좀 붙여 파든도지 그 리르기 찾기
1: 리르기 자메나 또
0: 나랑하다 오는지니 야 디나니 초 언더니 저와즈가 아르가 고르기 자요 지레진용고
1: 야
0: 저와 동원 모두고 캐튼다고
1: 야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 쇼그랑 체클
1: 어른 톰붕고 그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 쇼그랑
1: 요지가 지켜봐야
0: 요지가 지켜봐라 뭐시가 어른 톰붕고 그 탕크 쇼그랑 어른 톰붕고 나 찾고 그 Арахсигм тонан гона чазгок.
1: Лавтир ба.
0: Лавтич кмария, тач тачазгок. Лавтим нита жамба чазгок. Тарчу. Ара. Рела. Тарчу гора. Ри. Ари, тарчу гора. Арын томбунгог танкэрх шугранзана тарчу горго.
1: Я.
0: Оле. Я то аньо мнюнго. 저 아니오모 주 총헌부 송엄뇨
1: 뇨아
0: 야 총헌부 송엄뇨나 총헌부금 철형아 송엄뇨
1: 대성만
0: 철형 구엄뇨
1: 구엄뇨아
0: 야 총헌부 철형 그 영아 철세 그
1: 마하디와
0: 마하디와
1: 어
0: 어르
1: 인고
0: 아리 총헌부 철형이나 마하디와 야 아니 저 학생 밤은용고
1: 야
0: 저 학생 밤 오고 니 다르마즈가 이파가 살았대 요 그.
1: 니 다르마즈가 이파가 살았.
0: 원래 아르파가 살았대 요 그. 니 다르마즈가. 양이 저 남친들 데리고. 걔들은 그 강을 데리고. 니 다르마즈가 아르파가 살았. 니자라즈 니자라르가 니자라 트 니자라든 도체르
1: 니자라든 니자라
0: 니자즈 니자르가 니자 트 니자든 대추난 극신 내목

0: 이야기.
1: 그
0: 분양할 수 있긴다.
1: 만약 화든도지.
0: 화든도지 야 두부 화든도지 이야기.
1: 네 따르마베 니게라든.
0: 야니게라 디나 통통 자오고 돈비 삼바 터튼스 돈비 삼바 터헌스 더히크 야리가 아히가 야 통통 자오고

0: 주 렌츠능아 시그네요나 디 다르타니데양 디줄하라 디 고든고르스나 아 렌마탑거 디츠다 조비앙 이츠는데 조그 디츠트게즈 아 메크 디 젠글렌츠능아 시그토이토파라데나 하진 특급된 지그스미 가슴드능아 당슴든 특급게르마 카브르 야디나양 제르 조보드거 카톤디 카프리옹 그치 조본다거 카브르텔링고 Tupundi tsigiz ni takunde re shen no chwa gla khani tsigiz chi sta gish gin de kise kono de ya tupu chu demo ina
1: demo
0: tupu sa cha gang zgin
1: na so do gin
0: re tupu nya cha sera
1: ya
0: chip ja ya tupu ya chip ja len tsina ga shi ta no ga sa shi kyon ni chwa gar ngan zgo
1: 저한테 마루가 다 닌다 통군다 녀트니 요만인 장고
0: 안디고노 총가
1: 디고노 총가
0: 야 장크게 치 총가
1: 장크게 딘지기노 다트니 우송나
0: 총가 우송나 조고노 총가 새로게 치 총가
1: 새로그다 티 칸슨데도 치 기스기가르다
0: 르그 르그고노 총가 마룬 드 장큰 조 새로 르그트네모
1: 어트
0: 원래 새로 가르고다 그고트네리아 아까터 마루 카리 셰라 장크 카르고리요 장크트 카트고르 그고드노 와니 세루 카르가 요 장크 카리 셰라 마루 카르고리요 달리요 그고드 마루 카트고르 그고드즈노레모
1: 티르즈 어
0: 야타니 저와 삼바모뇽고
1: 오예
0: 저와 삼바모즈고 진히코니 도아즈근저 아 야툰 티친데 다토와그 치터 기르긴 티친데 다토와그 치터
1: 아 Justin Titinta, Carton, Dowd, Sudat Chog, Chief, Duncan,
0: Rita, Jatin Titin, Chog, Tirchig, Motarna, Tilden Roinomri, Jatin Titina, the Chog, Tirchig, huh? Yada Girgin Titin number
1: Girgin Titin Tata
0: Jatin Titin to Matun Contazria. Dowatog, no. Tikan on the guy. ལོ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ཏོ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이 샤르가티르 고노가 갑도가라 무시 지지 고리 이너디 향거 영 조보 심자다 온 손지나요 바이저 달롭자란 딘주 마뇽 장구 더바 이더나 딩이 타니 무시즈가 지 저게리 오너디 향 그냥 그나 봐서 딩이 타나 삼치자다 메니시 다니다 다양 지측은 그 되는 그 렌츠의 영 동침의 니조란 탈렌츠디 좀 증간 커와 사제자히 더 노르츠 다크르와 식로치치 다크르와 응적 체랑등 소노머린 신이 남집자가 나바서 좀 증간 건제니 당지미 렌츠는 아초 사는 저 자키 될어

0: 남슐 히르그라트 카르트센사
1: 올로티 오체세마 카르초사
0: 올로리 담비에 담카 히르 탕마르 달비 람친나
1: 올로티야 타푸 담비에 왕카미르
0: 판디 오타 체르비에 담칸나
1: 그접기라 흐세르케 타마 쵸라흥

0: 야 똑바 데모
1: 군드바 데모
0: 야 데모 야 저 때는 그리 신디나 아식 달리로 와 쳇틴 야글랑 비 켈로 섬좀 즈가 착즈인 조고스 군우 갈런데 서가 그리
1: 어찌도 군즈바 토마도 치즈분
0: 야 타니
1: 근데 마운드즈 그리오
0: 마운드 쳇그 알와 서가 마운드
1: 마 너트르트 선트르식 마운드즈
0: Литеркил.
1: Оле.
0: Литеркил. Сонтеркил.
1: Оле.
0: Малани.
1: Ари.
0: Я сонтеркил. Литеркил. Кота тамни.
1: Тамни тамни.
0: Я ната нерку кадиму. Кавджимилес на кодгла.

0: 야 쪽보 데모
1: 어 그것도 봐 데모
0: 데모 데모
1: 림시 지금이 나가 관군다 직선 손이 냠는 거 동네들 너 나와 그럼
0: 관군다 직선 손이가
1: 어야 건물은 나 쪽거

나 저를 튼 집안에 다막니 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광급의 도짐숭지 항이스 파미 종라신니 참제 등 스시샤지르 곰기들라 파머를 전렌지 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추기 빠르 야르브 차된지 외치지샤지 디현

야 대난 참되는 아치 문터도 영어진터 검무미리스는 아신킨지 조보시크레와 다르틀마 세종치크 릉비 상마라스구노그 세르근디 냠거로뇽지엘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타고 디스타가 드콘종고 님한테 어서 카바 총거 천천다 쳔모레즈나 따뜻한 나트 살롱이 현이요니 디파니 로동 쳔마니요니 더나스 제트가 쳔마니요니 아 그렇게 뭐고 답시 드르 마틴단데너리 노체라마잔다너리 따초초나 파르기치가 토코워타오너리 야기치가 토코르코타오너리 세기치가 토코숙바라 녹바치가 토곤서고 다젠고 어지기치가 토이고너리 기치기치가 송고진 진짜 모레 리타라 다녀라서 그체고거스나 다는 판이하라 쭈달리 같이 뭐캅쩍달리 다파마다 샤스분거토리 도머드냐고 처거토나 너짱고 따라서 넘등 죽어야 성거탕 특태급 진선다 모레 다꾸급 샤스중아 만다간적거스나 만득 담물처럼샤나 너꾸급다득 짱글라만 남서죽고 너터제야 죽고 혼만 남서죽고 안다가 섬이 아꾸아가납세이 저서서 다더니 좋다 저서디 좀머르 튼데 용고지 주천 그던 거 달리 조록 좀 먹고 사티나 주샤랍 너럭급 달리 아임 좀 머머르고니 찍나 좀바 먹고 다더니 다가나도 언지 뭐는 거 언니가 샤르다 뭐는 거 안도도 근데 나도 탑게 거 총총이 거 그 소모트 블레네 그 점선다 모레 다카텐 더케 마소나 다 자꾸 펴도 지근들이야 자꾸 템서 건도 아사기지기 안터샤나 티르르 그지지긴들이야 잠츠 글랍지긴들이야 디투르르 카나 먹히니 마잠츠 글나 먹는쟁고 당아 출근도 저 접스나 죽고 된 덩적적더라 시인데 죽 잠츠다 모레 다지 하는 촌샤나 어서 카 바선데 나 파사 건로 가르 고스테 토산이 요디 더 상크 포트가 마르세 도군도 산이 요디 파크 건스 감 고섭 지르고 나오시 워스 다 다스 다운도 고이나 요시 다 꾸나 훈우시 오나 봉우시 니르도 존나스도 스칸디 촌우나 우즈 카바상고 도와 잠고 증고 달리 더 파크 섬아 제체 다더니 오크린도 도냐 바사수 고노리 마뇨 콤팔레 고노리 안도스 군디 도냐 작사 바치가 고 고노리 덴도 덴도 자라 크나 고 고노리 안도스 군디 도냐 자카치 고노리 디타첸 두치 고노리 촌냐 작사 바 총다리 주선 성치가 롤르면 고노리 주고 치타 바다리 다박치 군드레 테나 티랑도 어텐드카 마르타이긴 케이크르제스 점츠타모레 아촌데가 소나 나송 살리카디 긴드레 더스탄니 칸텐첸고 타중 아스타운 소나라 게트르즈도 세나 주고 데 텐드즈 요추 니야스자도 도스니 긴디게 덕득 자낙손도 긴디게 타르 세파 세쿠만두 쉐모 세파 탐가 하산디 니손나 카바부도고 데록타니다 크르고즈르고 데마스 스파르가포 토미 워처 탐케 난더 갑담피토 리시만나바다 나촌도무 카르트스 Ngoma kora kwatin che thira gomba tho tap ta chi de lo
1: ki previr gergen to nyoni wi yema na pa thama she tro de lo nga na ka chung lo tani yoe ndan shi pa ye hi jam to yin de ra nga ti she she tam ji ka shang la ko yu sor chup se re thami thin de dong tham par mun
2: nga na ndan shi pa kan kun se ye nga na ndan shi pa sonum top ji yin
1: ya ta te rang chu ka ra gen zgo hi chong ga ya ga zgo shi ni chu ta ku ma ru ka shi ni zgo wa so ka ru sab de yo sun da ni Chozang zabdi kongu yi, gzaktam targui kawang yi. Gzak tigram damu tiap tali. Da chozang gus, kanye tangnang gomdru jajag yi, gtam karche warni tong pian pian yi. Da kozang hong ayo, zomu wi ayo. Da chozang wi laga anjugu, kimcha wi laga apel sirko ko. O lakso, njigtin kamna zawang hong minna zgra, shimay na chi jatam minna zgon namare. Da ngani gwi warka cholondu, chuyar lafshe chi lambu na, margak turjin chenpen na. Da lo lo gwe gari na, lib libi jang abjar na. Tsk yo sazak gub ju ji se na, tsk me sazak gub chuk ji se na. Yalak so kirgi chig chig yin, yalak so chok anjir njir yin. Nda chok za agu, se manzan ji tsik yin, rima do ji cho yin. Oya, ndim cho ni, nga dana ya se chan na nyan she chiz gonu. Tsk turjan ak son dbe chiz gonu chiz gen zi na. Lo chok cerang se konon di, nga san pi gizu gi dali, kompi pchi gai dali. Nyan fsam min nab gomi, nga tsan tarap tsige gab chan avri. Nga tsan galong nyage ka yu gha hangi, rak zir nyagan dab yu gha hangi. Ndi nyaka sa tu gha kanyu gulong kirkan ho tangi. Ndi tarang nga chep shila chok shili, chir jiga sor jigai. Har di meka sar di, nisar jo tansong yi. Ki nyan la kik chingani.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공리진나 같이 나충지와 아 다른 초그 랑노가 실어 돌근거 메뚝세고는 데 년당날 아리 실럭식 네모들이 조금 청청 창마가 역고스게 정터비었지를 다나 순이치 링든 르마가 랑노가 실어 시충근 남카세고는 데 년나다가 나충시비가 체크 찬충니와 티바가 지키는가 시나 처모르 그다음 마치겐 존탕 요노 능기스 나스템라 시중안인 조가노 그 조금 청청 창마가 저게 저기라 아주 대박이야 찍기는 하시기야.

0: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다타치 저거 산지 능진 반데 이제나 나 총시비가 치크 찬총니와 티바가 찔리 리 다나지 티바가 치크 스컬럼 덥질이 다땅이 나스템 시둥 리둥 게서가 동라 속과 다 망아즈가 녜즈 듣고 총총 참마기 있나요 그 리 같이 실린 희고니 한치니 나스템 시히주 켈시히주 당회실 희주 당아지 희샤 정고는 망아즈 요카 리더나 희샨도 창마만 이제나 같이 롭자가는 이 좀마탑가 더나 같이 다 합식 회차가라카니 영나 공성거 와르르니 파마 등아카 니근글음니 영나 랑 디와그 르가보 단지나 제즈가 사이고 뜨진 아 카스티디 모진 콩남바근글음니 정고니 뜨무즈르라 리 디한신인지나 저거 총총 참마근 이버드 회의록이 주다시 개친을 회의록고 초나 시종 망아즈요카 디당나가 징이버드 시종인지나 망아즈가로 디한신이 시종던지나 스카차글람니 실어히거스티나 지기니인지나 초랑거 좀저그니완다 집승이탐니 아 아니니인지나 랑거 스카차시 주그니완다 영집승이탐니 도무즈글라 디한신인 이버드 히고노즈노 시종어리종 영나 나스템 아 다르 칭그진 강당 강즈기나 영 나치 담지티 잡로니 히고노가니 일그라 삽샤 영나 랑토르가넬라스과 망아즈 토톱 니스와 삼직동 조영 시게 치너고 리타나치 티파가치 카스칼음 더블란드 가타가 아치스카비그 탑실이노가 갈랑친땅 저그시니 가나트음즈가 녀조엘 다나 두쿠총총 성마가 아치스카비그 가나트음시 피캅스 차그냠지르다 참우즈그 담지 치시에그 Tana stamjil ta njina ti hanchi ni ta njina yuqwaazg shil hii ahi ga chuurang nika yung tsua tazg shi.
1: Zaka tang alang chin. Nam ka ngu shang sang. Trinkara yung shang ayu. Nag chil hrti jang zi. Bang tang ta alang chin shi da ji rul.
2: Nyan chigzga aglang chinzi? Nag chinna, damu yin gyogo nuh gabdi, qalurjiga, nga shuk chubya, nga shuk chubya! Dazi, buh gizga, tuanbu tuanbu zig gosungzga. Lang chingi?
3: Yo, da sizga warchil shungtongni nari manjo jigshtara.
2: Ak, lang chinna, ubjigi hara sungi jigshdinu?
3: Oh, yam chin, zhiga zhiga tong nang alung yi dao ke wei.
2: Zhiga da atak cha li. A ke lang chin, ching a tong ka long ri.
3: Aro, kyo ngon chil sarkor do lg yam kin zhiga yin dam ni. Ho, derang choy che zhiga ma nyin ta.
2: Oh, a ke lang chin, da tang da ng li nga ni. Do pa unz gan tugi, chishtira, ngah kung arab chigish gunu, che kemarig nare.
4: Ak lang ching, tiga hnyang jayi, tong ka na yaar chig mar jige guk.
3: Aro, ngi cho, hujam na tan duk gara, on chung ngalag chak chigra me la, da chizgi go gara, ayo.
2: Ak lang ching, tata zam uz gare, nga, Чека, она жыған жіні тұңқауы намы чүгінәрі.
4: Ақы ұлан чингі, көпады та ғуми жи шағын долы. На жыға еңгі тұң шыға жан таңзығы.
2: Зығы тұңны жамыну жығыны?
4: Ақы ұлан чин, чингі шығы жамыну қуатын чегу. Жейшіп шығы, нечу жынлен жану да көтігі ен.
3: Alang chinga, aro, zika chung, ngi zhenlin zi anjan doli chuh jamna mingo, ngi chuh nyangji gomna yin. Recha, da jibshig tondgrata wana, ngi chuh zanu kodag yin.
2: Luang gahan gor nuzhigni, alang chinga zasaag nuhgawa, sem chung maye. Gapba zikna ngalhungi, shganglag chama, ngoji me sungzga.
4: Чызгэгу махэда нух гапдэда. О, мунчит зэгэ дунжэм нэх чанну, гэнэ цэдэ ила чанны. Я, бэнда зэгэ рима-рима, да зэгэ да жэг гожэрэн доли.
3: 아우, 뻔다츠 그러고 어리만 숙접 그거야.
4: 다지 알지고크. 저기 아크랑친가 결코이 하지마리마 디슈가 앞지던지. 어, 아크랑친, 아크랑친. 지금 크마이다. 네 조심노 커드인고. 저기 조금 동참한 아직 칠리용이 야지 마지 예고 크다. 아 그리고 탑스가 가스 딱 숭거니 끄메키야. 다 치즈기 예지 심차비 심두고 다 초콜릿도 예고 크. 더니 저기 당스가 치 자스가 야비 컬러지가. 서민연 서민연 나 탑스가 가스 요 크 서민연고. 더니 다 저거 참아가. 그렇게 고쪽 아니야니 하랑하랑 사니 까비 가가 담보가 짜리 타랑 아시 고크 다니다 아크 랑친 까비 년 칼이 탈송스게
3: 아 뻔다 저거 과진이 흔드치
4: 저기 과진 심을고 쟤는 아 숙줍게 진친예 nga chi sla ka khyo na rurum sha je jil marum titne zonta zakra akhalang chini ga zhu bo nian song zhe

0: 아리 다 샤머 총총 장긴가 사지르고 아치 마타테 년주이고 저게 증고노진이다 샤머 총총 그 메뚝 티땡이 아모모가 흥흥건다나 돈탕스 머기 아모모가 흥흥가 구시오노르기 타이크르근난 주탕스기야 다니다 샤머 총총 아모모가 냐척은 야마송이 아모모르 추아니기다니가 치치치그리 지티노 짱크가 돌리치 초 다치쿠리야 더시스 영 샤머 총총 그세죠 아모모르 추아 남죽다니가 치치그랑거리 지티노 영 짱긴가 돌리롱 초녜 지쿠리야 지브셋 영 샤머 총총 그세죠 아모모르 추 수드 치치치그리 지브셋노 다흑정근거 마브졸라 도도초 흑사치쿠리야 지리 충투브치가 냐차그덩니 충투브치가 마랍덩의 용이 샤머 총총영 켈물 땅땅지야 다니 다흑정근거 호직덩이 냐차그덩니 냐이 하녀라 호송스 아리에토코 총총 참아근 덩스기조라 샤머 총총라 아모모니가 아크흑정근거 흑순보니 땅지가 다 지크돈더 치숑진이나 아치 마타타 년주이고 더니 정근 심 소라바위 가니라 코리다노 스카데다 얼무엔바즈 톤탕즈야 얼무엔바데그 얼기쿵근니 가니라 코리다노 정근 아르기땅이 카르와 능아용이 멤다 치크 정근데 아르갈마 정탕스 더니 다크르기인지나 정근거 호시기스티노 나나다 정근근지나 니토노가 아모무라 샤모 아마르충니가 요노히송스야 다니다 샤모 아마르충라 아모무니가 시르 잡당스 아모무라 샤머충충니기영 아랑니께 숙집께 진친 응원바디 과진시 유체라 머기 체리용노가 오글음 신부다라 그히 커와다정이 과진시즈야 아리 년이비 쪼코 총총초 포자르김가 저존 잠랑가 시룽적진 원 헨주르미 회인초코초크 샤머 총총세고노나 아름다 셰당더 쪼코 총총 참마가 가나르뜸 디초크 사프샤라 아니일기 차석독타 아리 쪼코 총총 참마가 영 인지난 잠랑가 시룽적진 망아즈가 스타주라 능기스 아랑가 파사파이크 아나르뜸 망아즈가 년주 나리와이 조금 총총 시초 나영 시중 적진이나 조금 아랑가 파사 파이크가 나름 힘킨다더요나 나도 나중 시비가 슬림층가 티바가 시기클마시기 초 아랑니기 히노가 나름다 포자르짐라 능아기스 나님가 조금 총총 참마 냠줄이죠 나리와인
1: 히르가 가르초심 자위 가르콩
2: 노리가 로그시글이니리 가르콩
1: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2: Lose
1: it,

야 능위 두고 총총소 다스타치 저거 산진 능전반 된지나 나총 시비 가츠근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등디 리비 가르콘가나 나총 시비 대통진 신고 쪽크촌니 차름 등디비 시샤 고르즈긴지나 참망 오토지인 디안치니 시흐슴 제룩 늪질이 됐더니 잠능나 멍더 저고이 찬예 리바와 아 데나 소훈 제모 플라토시 고노는데 담지스가르디즈 참망 오토주일 두고 총총 참마 게십던 용고

레이트나 저거 총총총 마게용 탕디나 총시비가 측근나 제트고지요노가 단지나 럭실 다니 조키 팅저그는 고디요노가 시라 티파 가스티크나 고디요노가 나르타마시 종 리피 카르콩거는 니 고디요노가 리탕업진 히 디안친 지나영 잠릉 것이 친구 쫄든다 인지나영 머지초 나등 찬다노 희샤 망아즈 르응거 잠비 노라 더스위 주더시 개치 리드나 통디 나총시비가 슬림츠 디츠가 근거 동섬다 닌조렌타 통디 논점바 등 좀주과 보자르기미 좀딩간 카르와 사르자자 히노르 소이 다르카와 시글로이 제시브 다르카와 응적체런 소노브렌치 나솔림츠 지마가 토니 양처트 규일 다나 니쿠케디 무시

0: 만저 작심 김종콩나 최속 김종콩 등 등독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 냠다 흑성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斯基尔萨仁杰尔阿杰 nyamda. Zhongguo tang yorib langga nyo chunga ngala tong jimu lo jansu lo jie jendan jim tsogu tanga ni barang gonzim shi di nyamda la sai zhugbel. Shug ni jir dan zhig tang do nyam jir zhongguo tang yorib langga nanggag nyo chung zhugbu ngay ni la gang zi di thumi jim tsog jie chan la jansu lo di nyo chung tang ngala tong do nyam shir tong chun zin hi si tong gang. Zamlang nyo chung zan zig jie ji jir ji shug ji shawi jimu lo jim ji la nyamda shiv shir shi bar masil 중국당 유럽랑가 환주 뉴총거 제지 소우틀 자님 등 첼리 즉진 랑진 담비 제들시 수니 제마타다 총리 티초가 나던 타니 제물시바 등 아름진 만지 셰치 등 상슈르 톤지 도거지르 치제 응글 수거 거디아 수거 판싱지 셈크르시비 나

0: 아직노 따따치치 참마마드노 너치치 참마마카노 쳬쳬쳬 탐쳬마쳬노 저리마츠니 추라야 뜻잔노 올랑에마츠 테르카와에 온드잔노 뜨르르브카 코카세르카 콘수 마잠투테아가에 콘수 하사카루시가쳬고 마사마노자르쳬고 하키랍치 간나타수 마샤미 탑도그정나즈수 하사마무쩡고난두 마사마킴초무난두 르사세르크슈아난두 ᱛᱟᱛᱮ ᱛᱷᱩᱴᱚ ᱢᱩᱥᱟᱣᱥᱩ ᱠᱚ ᱪᱟᱢᱚᱜᱟᱭᱟᱝ ᱟᱧᱟᱢᱥᱩ ᱟᱡᱤ ᱪᱷᱤᱯᱤ ᱱᱤᱢᱪᱚ ᱚᱱ ᱛᱟᱨᱩ ᱭᱮᱴᱚ ᱦᱚᱪᱤᱝ ᱜᱟ ᱞᱚᱠ ᱠᱚᱭᱟᱝᱥᱟ ᱟᱫᱮ ᱪᱷᱤᱝ ᱜᱟ ᱣᱟ ᱠᱚ ᱪᱮᱥᱟ ᱛᱟᱠᱡᱟᱱᱟ ᱢᱚᱫᱚ ᱭᱩ ᱡᱟᱭᱤ ᱠᱷᱟᱝ ᱫᱟᱫᱟ ᱪᱟᱢ ᱢᱚᱫᱚ ᱭᱩ ᱞᱟᱥᱤ ᱪᱩᱱ ᱫᱟᱫᱟ ᱚᱱᱥᱟ ᱥᱟᱠᱨ ᱦᱟᱥᱟ ᱴᱚᱢᱩ ᱫᱚᱛᱚ ᱧᱤᱫᱟ ᱟᱫᱟᱢ ᱧᱮᱢ ᱠᱚᱨᱟ ᱟᱪᱮᱨᱠᱤ ᱥᱛᱚᱫᱚᱜ ᱱᱚᱠᱩᱱᱫᱟ ᱟᱪᱮᱨᱠᱤ ᱦᱟᱨᱟ ᱥᱟᱢᱩᱫᱩᱱ ᱫᱟᱫᱟ ᱤᱫᱟᱨᱤ ᱠᱷᱟᱨᱤ ᱪᱮᱱᱨᱚᱱ ᱫᱟ ᱤᱫᱟᱨᱤ ᱟᱱᱟᱢ ᱠᱚᱨ ᱠᱚᱨᱮ ᱪᱮᱜᱤ ᱫᱟᱞᱤ ᱥᱟᱠᱚᱨ ᱠᱚᱨᱮ ᱡᱚᱝ ᱤᱫᱟᱞᱤ ᱞᱟᱢᱟ ᱡᱚᱝ ᱩᱱᱴᱚᱨ ᱡᱤᱞᱢᱟ ᱪᱤᱥᱩ ᱠᱚᱱ ᱵᱚᱡᱚᱝ ᱩᱨ ᱡᱤᱞᱢᱟ ᱪᱤᱥᱩ ᱨᱟᱱ ᱜᱚᱡᱚᱝ ᱩᱛ ᱡᱤᱞᱢᱟ ᱪᱤᱥᱩ ᱟᱨᱚᱝ ᱥᱟᱨᱟᱝ ᱜᱟ ᱥᱩᱝ ᱤᱫᱟᱞᱤ ᱟᱨᱚᱝ ᱧᱤᱞ ᱨᱟᱝ ᱜᱟ ᱠᱚᱨᱤ ᱤᱫᱟᱞᱤ ᱟᱨᱚᱝ ᱞᱤ ᱨᱟᱝ ᱜᱟ ᱪᱚᱝ ᱤᱫᱟᱞᱤ ᱭᱚᱥᱤ ᱥᱟᱥ ᱛᱟᱝ ᱵᱟᱭ ᱫᱤᱠᱥᱤ ᱥᱟᱥ ᱛᱟᱝ ᱵᱟᱭ ᱛᱩᱠᱱᱟ ᱪᱟᱨ ᱜᱩ ᱠᱟ ᱠᱷᱟᱨᱟ ᱢᱟᱨᱡᱤ ᱠᱚᱢ ᱱᱟ ᱭᱟᱢᱨ ᱠᱟ ᱪᱟᱨᱟ ᱢᱟᱨᱡᱤ ᱛᱟᱠᱟ ᱩ ᱢᱟᱯ ᱪᱤᱠ ᱛᱷᱟᱜᱟ ᱡᱤᱜᱤ ᱜᱚᱱᱟ ᱢᱟ ᱪᱤᱠ ᱛᱷᱟᱝ ᱟᱡᱤᱜᱤ ᱠᱟᱱᱤ ᱢᱟ ᱩᱞ ᱪᱤᱥᱮ ᱪᱟᱢᱱᱤ ᱢᱟ ᱦᱩᱞ ᱫᱮᱵ ᱥᱟᱭ ᱪᱟᱨ ᱠᱟ ᱥᱮ ᱪᱷᱟ ᱚᱱᱫᱩ ᱢᱩᱠᱥᱚ ᱞᱮᱜ ᱱᱤ ᱚᱱᱫᱩ ᱫᱟ ᱪᱷᱟ ᱡᱟᱛᱤ ᱭᱟᱱᱪᱤᱞ ᱪᱷᱚᱜᱟ ᱡᱟᱠᱟ ᱢᱟ ᱪᱤᱠ ᱛᱷᱟᱢᱤ ᱜᱟᱭᱟᱛ ᱠᱟ ᱠᱷᱚᱨᱟ ᱱᱚᱱᱩᱭ ᱟᱹᱱᱤ ᱪᱷᱟᱜᱟ ᱜᱟ ᱢᱩ ᱡᱟᱛᱤ ᱪᱤᱡᱤᱵ ᱥᱮᱪᱩ ᱪᱟᱠᱟᱪᱤᱱ ᱱᱚᱝᱜᱚᱝ ᱜᱟᱝ ᱪᱮᱨᱮ ᱥᱟᱢᱜᱚ ᱟᱡᱮᱡᱟᱨ ᱪᱤᱱ ᱱᱚ ᱯᱟᱥᱟᱱ ᱪᱮᱨᱮ ᱥᱟᱢᱜᱚ ᱪᱮᱯᱟᱥ ᱠᱤᱱᱡᱚ ᱥᱮᱢᱤ ᱨᱚᱴᱤᱠ ᱥᱚᱨᱤᱢ ᱨᱟᱜ ᱥᱟᱢᱤ ᱥᱟᱢᱫᱚ ᱪᱟᱵᱤ ᱪᱟᱱᱫᱟᱨᱟᱵᱤ ᱡᱤᱜᱛᱟᱨ ᱥᱟᱢᱟ ᱴᱟᱦᱤ ᱫᱮ ᱞᱟᱜ
1: ᱚᱱᱫᱚᱨ ᱡᱤᱠᱪᱚ ᱠᱟᱱᱨᱩ ᱱᱟᱝᱜᱤ ᱛᱟᱝ ᱛᱮᱢᱮᱱ ᱛᱟᱛᱚᱱ ᱠᱷᱚᱱᱟ ᱡᱤᱜᱡᱤᱢ ᱵᱤ ᱡᱤᱢᱚ ᱱᱟᱝᱜᱤ ᱥᱟᱢᱟ ᱯᱤᱥᱴᱨᱚ ᱫᱮ ᱞᱟᱜ ᱱᱟᱱᱟ ᱯᱟᱭᱞ ᱥᱮ ᱠᱷᱚ ᱡᱚᱝ ᱫᱚ ᱠᱟᱨᱢᱚ ᱥᱤᱝ ᱪᱮᱱᱤᱝ ᱪᱟᱫᱩ ᱪᱟᱥᱟᱝ ᱞᱚᱵᱪᱚᱝ ᱱᱤ ᱛᱮᱢᱵᱤ ᱛᱟᱢ ᱥᱤᱯᱤ ᱢᱟᱝ ᱡᱟᱢ ᱡᱮᱢᱵᱤ ᱞᱚᱵᱪᱚᱜ ᱯᱟᱯᱟ ᱪᱮᱨᱟᱝ ᱭᱮᱱ ᱛᱮᱨᱟᱝ ᱜᱟᱨ ᱛᱟᱢ ᱥᱤ ᱪᱚ ᱠᱟᱯᱥᱟᱝᱟ ᱟᱢᱟᱝ ᱯᱤᱱᱥᱮ ᱪᱤ ᱥᱮᱨᱟ ᱥᱟᱢᱤ ᱛᱤᱱᱮ ᱛᱟᱝ ᱪᱟᱢᱵᱨᱡ ᱢᱚᱱ ᱚᱞᱟᱜᱥᱚ ᱯᱟᱭ ᱥᱮᱨᱡᱚᱝ ᱢᱮᱱ ᱡᱚᱝ ᱥᱤᱝ ᱢᱚᱣᱮ ᱥᱮ ᱯᱟᱨᱛᱟᱢ ᱜᱮ ᱯᱟᱥᱟᱱ ᱫᱚᱱᱤ ᱱᱟᱨ ᱜᱤᱧ ᱞᱟ ᱛᱮᱨᱟᱝ ᱛᱟᱢ ᱫᱚ ᱠᱩᱡᱤᱱᱤ ᱪᱷᱟᱜ ᱡᱤᱜ ᱪᱤᱜ ᱚᱱᱚ ᱨᱟᱱᱫᱟᱱ ᱫᱮ ᱦᱚᱡᱤᱱᱤ ᱵᱮ ᱡᱤᱜ ᱪᱚ ᱚᱱᱚ ᱛᱮ ᱠᱟᱱ ᱨᱤᱡᱤᱱᱟ ᱚᱭᱟ ᱟᱢᱟ ᱯᱤᱥᱤ ᱪᱤ ᱥᱮ ᱠᱚᱱᱚ ᱫᱤᱥᱚ ᱠᱚᱛᱟ ᱴᱩᱠᱟ ᱥᱟᱣ ᱪᱟᱝᱜᱟ ᱛᱩᱱᱟ ᱠᱤᱱᱟᱥ ᱜᱨᱟ ᱞᱟᱜ ᱪᱚᱝ ᱢᱩ ᱪᱟᱝᱵᱟ ᱵᱮᱱᱟ ᱠᱤᱱᱟᱥ ᱠᱟᱞᱟᱠᱟᱱᱤ ᱛᱟ ᱟᱜ ᱥᱟᱱᱟᱥ ᱜᱨᱟ ᱚᱢ ᱜᱮ ᱛᱟᱜᱱᱟᱥ ᱜᱮ ᱠᱟᱢᱵᱤ ᱢᱟᱡᱩ ᱥᱟᱢᱮᱱᱟᱥ ᱜᱨᱟ ᱛᱚᱜ ᱢᱟᱨ ᱜᱤᱯ ᱥᱟᱢᱮᱱᱟ ᱥᱮᱫᱚᱞᱟ ᱛᱟᱞᱩᱣᱟ ᱪᱩᱝᱞᱩ ᱥᱟᱪᱷᱤᱱ ᱡᱚᱢᱱᱟᱥ ᱜᱨᱟ ᱠᱟᱪᱟ ᱧᱚᱨᱚᱝ ᱜᱚᱝ ᱟᱪᱷᱱᱟᱥ ᱠᱞᱟᱠᱟᱱᱤ ᱠᱤᱪᱷᱟ ᱟᱛᱷᱚᱛᱚᱱᱟ ᱧᱮᱱᱫᱮᱱᱟᱥ ᱜᱨᱟ ᱜᱚ ᱟᱛᱷᱚᱛᱚᱱᱟ ᱥᱤᱱᱫᱮᱱᱟᱥ ᱠᱞᱟᱠᱟᱱᱤ ᱜᱟᱱᱡ ᱠᱷᱩᱛᱱᱟ ᱚᱱᱫᱮᱱᱟᱥ ᱜᱨᱟ ᱠᱟᱨ ᱚᱢᱤᱱᱟ ᱠᱤᱱ ᱡᱚᱢᱱᱟᱥ ᱜᱨᱟ ᱥᱨᱚᱢ ᱵᱤᱱᱟ ᱟᱫᱤ ᱪᱷᱱᱟᱥ ᱠᱞᱟᱠᱟᱱᱤ ᱪᱷᱤᱠᱷᱩᱭ ᱥᱮᱠᱚ ᱛᱟᱭᱱᱟ ᱪᱷᱱᱟ ᱱᱟᱨᱟᱝ ᱧᱤᱞᱟ ᱪᱷᱱᱟ ᱱᱟ ᱦᱟᱨᱡ ᱢᱩᱞᱚ ᱥᱟᱪᱷᱟ ᱪᱷᱱᱥ ᱜᱨᱟ ᱫᱚᱨᱠ ᱛᱟ ᱩᱡᱤ ᱥᱟᱪᱷᱟ ᱪᱷᱱᱥ ᱜᱨᱟ ᱭᱟ ᱪᱩᱱ ᱠᱮᱱ ᱜᱟᱨᱟ ᱚᱱᱟ ᱥᱤᱭᱚᱱᱤ ᱠᱟᱨᱪᱤ ᱣᱟᱭ ᱢᱟᱱᱫᱟᱵ ᱜᱤᱱᱟᱨ ᱛᱟᱢ ᱭᱚᱱᱤ ᱛᱟᱢ ᱥᱮᱱᱟ ᱠᱟᱨᱪᱤ ᱛᱷᱟᱜ ᱡᱟᱭᱛᱤᱜᱱᱤ ᱫᱟᱦᱱᱟ ᱛᱤᱭᱟᱡᱨ ᱡᱟᱭᱛᱤᱜᱱᱤ ᱫᱮᱢᱩ ᱥᱟᱨᱤᱡᱤᱱᱟ ᱥᱟᱱᱤ ᱱᱤ ᱢᱟᱨ ᱢᱟᱨ ᱴᱟᱭᱩᱝ ᱡᱤᱛᱤᱱ ᱛᱟᱢ ᱠᱚ ᱠᱟᱠᱷᱚᱨᱟ ᱧᱤᱠᱥᱢ ᱠᱚᱱᱤ ᱥᱚᱛᱚᱱᱟ ᱪᱤᱥᱢ ᱠᱟᱵᱫᱟᱥᱤ ᱜᱩᱱᱩ ᱠᱤᱪᱤᱱ ᱠᱟᱨᱩ ᱠᱚᱱᱫᱟᱝ ᱱᱟᱝ ᱮᱠᱨ ᱡᱚᱜᱚᱨ ᱡᱚ ᱠᱚᱱᱩ ᱪᱤᱥᱢ ᱠᱟᱵᱫᱟ ᱢᱟᱥᱤᱱᱟ ᱠᱤᱢ ᱦᱟᱣ ᱤᱨ ᱚᱨᱫᱟ ᱢᱟᱪᱩᱱᱩ ᱠᱚᱥᱢ ᱠᱚᱢᱵᱟ ᱢᱟᱥᱤᱱᱟ ᱠᱩᱥᱤᱱ ᱤᱨ ᱚᱱ ᱥᱟᱢ ᱢᱟᱪᱩᱱᱩ ᱛᱟᱠᱷᱨ ᱠᱟ ᱛᱷᱩᱱᱟ ᱪᱤᱥᱢ ᱥᱮ ᱜᱩᱱᱩ ᱜᱚᱭᱯᱚ ᱠᱷᱟᱱ ᱠᱚᱱᱟ ᱠᱟᱢᱥᱢ ᱥᱟ ᱜᱩᱱᱩ ᱢᱟᱥᱤᱱᱟ ᱢᱟᱠᱤᱱᱩ ᱢᱟᱥᱱᱟ ᱢᱟᱠᱤᱱᱩ ᱨᱟᱜ ᱴᱟᱥᱠᱤᱱᱫᱟᱱᱤ ᱱᱤᱨᱟ ᱢᱟᱨᱢᱮ ᱴᱚᱝ ᱛᱚᱢᱤᱱ ᱡᱤᱱᱫᱜᱨᱟ ᱡᱟᱢᱮ ᱴᱚᱝ ᱛᱚᱢ ᱵᱮᱨᱟ ᱨᱟᱭ ᱫᱟᱞᱤ ᱛᱟᱢᱟ ᱯᱷᱮᱱᱥᱤ ᱪᱤᱜᱤ ᱥᱚᱠᱚ ᱠᱟᱵᱫᱟ ᱧᱚᱝ ᱧᱚᱝ ᱥᱠᱥᱟᱭᱱᱟ ᱛᱟᱪᱩᱨᱱᱟ ᱢᱟ ᱯᱷᱮᱱᱥᱤ ᱪᱤᱜᱤ ᱛᱟᱱᱟ ᱫᱚᱡᱟ ᱪᱮᱣᱟ ᱟᱱᱜᱤᱱ ᱜᱟᱭᱟᱱ ᱡᱟᱱᱡᱟᱡᱨᱤ ᱛᱟᱝ ᱥᱟᱯᱟ ᱛᱟᱭ ᱜᱮ ᱪᱩ ᱡᱟᱱᱡᱟᱡᱨᱤ ᱫᱟᱨᱟᱨ ᱵᱞᱤ ᱪᱟ ᱦᱚᱝ ᱛᱚᱣᱟᱡᱨᱤ ᱡᱟᱱ ᱪᱚᱞᱤ ᱪᱚ ᱛᱟᱝ ᱥᱟᱯᱟ ᱡᱨᱤ ᱱᱤᱥᱭᱟ ᱡᱩᱛ ᱱᱟᱢ ᱪᱮ ᱥᱩᱱᱤ ᱱᱟᱥᱮ ᱱᱩᱧᱚᱥ ᱜᱮ ᱪᱷᱚᱝ ᱥᱩᱱᱫᱤ ᱫᱮᱢᱩᱡ ᱱᱟᱥᱮ ᱱᱩᱧᱚᱥ ᱜᱮ ᱪᱷᱚᱝ ᱥᱩᱱᱚᱱ ᱫᱮ ᱢᱩᱡᱨᱤᱴᱟ ᱛᱟᱭᱮᱱᱟᱨᱟ ᱛᱟᱛᱮᱨᱟᱝ ᱡᱟᱨᱟᱨ ᱢᱩᱢᱵᱟ ᱥᱩᱨᱤ ᱛᱨᱟ ᱥᱤᱠᱟᱨ ᱪᱮ ᱥᱩᱨᱤ ᱭᱮᱱᱟ yena rangtare u yroshi gonri rangkare pa yroto gonri tatena chena ma pesi chi zitona gera tongre ba kitong ten ba maus gi yok ta khwez gi jgna wet shin jir tao sax gi tonim tao nyali mechi tao shir zunya su tao la soqa tatena ka yang manas gra tena khwan kurtonas gi dam gi tuna maus gi yok yokra tamang apshe nan du yon mar chini kwa ga nar bi yon mar yap shi tsga tsa gonri tong shgo mi mar los gonri ni tsga yap ya she kan dor tsara chini kwa ga ga rap so hala lu ni shang ya tam na du ro ta ni kwa tsga tsg ni sha na ta di nang gra wo ta shi jir ta zga chwe na ni me pu ra la che pu yo zin na yo sa yu na mi ni di zin na di sa ra na mi ni da mu ga ni nya chu wa ni kta da chang gu de ya go ra zi ta ha gi ᱠᱚ ᱟᱥᱤᱡᱤᱱ ᱛᱟᱥᱛᱟᱜᱤ ᱠᱚ ᱡᱮᱡᱤᱱ ᱛᱟᱛᱟᱜᱤ ᱠᱟᱥᱤᱱᱨ ᱢᱮᱱᱩᱨᱟ ᱡᱟᱯᱠᱤᱱᱨ ᱢᱮᱱᱩ ᱫᱚᱡᱚ ᱥᱚᱱᱡᱤ ᱱᱟᱭᱟᱝ ᱛᱟ ᱦᱟᱢᱮ ᱦᱟᱜ ᱠᱟᱢᱟᱨᱟ ᱢᱟᱢᱮ ᱢᱟᱜ ᱠᱟᱢᱟᱭ ᱫᱟᱞᱤ ᱛᱟ ᱧᱮᱱᱟᱝ ᱢᱟᱨᱫᱟᱝ ᱛᱤᱱᱡᱚᱨᱟ ᱪᱷᱟᱱᱟᱝ ᱢᱟᱨᱫᱟᱝ ᱠᱷᱟᱱᱡᱚᱥ ᱫᱟᱞᱤ ᱛᱟ ᱦᱟᱢᱤ ᱚ ᱛᱤᱱᱡᱚᱱᱩᱨᱟ ᱥᱟᱢᱤ ᱥᱟᱨ ᱜᱩᱭᱝᱜᱚ ᱠᱩᱱᱩᱱ ᱫᱚ ᱛᱟᱢᱪᱤ ᱠᱚᱱᱫᱚ ᱡᱚ ᱥᱚᱱᱡᱤ ᱱᱟᱭᱟᱝ ᱛᱟ ᱢᱟᱝ ᱯᱮᱥᱤ ᱪᱤᱜᱟ ᱜᱮᱢ ᱪᱤᱱᱩ ᱛᱟ ᱛᱤᱭᱟᱱ ᱪᱤᱱᱤ ᱦᱟᱢᱮ 다워 아르토이 부즈가 아파지나 르비비 우리 하미니 마메라 츠능 냐모 다워 추츠 무즈가 아마지나 추타르케 우리 마메니 더무거 하메 마메키다 투 즈마 잔지 쿄르메니 콥십 잔지 게임네메니 늘로과니 시스과니 더무거 따트마즈 크슈와양 하마진 더셈 클리니 워트키진 더뇨르퉁니 칼라톱소니니 칼로냠로타이다리 마르수나트이니 마키샌드비다리 하메하가 카마라 마메마가 카마이다리 다녜노 마르등 스킨조라 천능 마르등 큰조지다리 다 하메하가 카마라 마메마가 카마이다리 다 마페시치고 겐치노 더조춘기나야 마페시 지가 겐츠이노 다티 하치니 아마 페시치 세코노데 페넨스 군다다 아랑링이 직생고고 저기 딱 비치금 고건데고 다타마이 다타니 사크르고 가부쪽으로라 친답신이가 알람고 코조엔기나 냠리 니마치나 아마식세카타오 시즈고냐 소나 아마식세코노데 장고다주 물론노나 고코르코노 다사스노나라 저콘데 장고다지 아랑스 좀나 좀인다 저고 샹크타후 티저고운데고 치광고는 녀고운데고 기즈르켈랑스타고운데고 디슈와 냔드글과후이 랑드글과구이다리 더셉테잖나 마페시치세코노데 페네즈군데다 아랑르니치크센고고 저르크탁비치그톰고고데고 다디한치니 야크코사트므세코노데라양 메테마르오야 마페그스치즈그린데고 겜츠츠즈가지타나 야크코사트므데 아랑송고코트타우리 예나 더사이부냐니뇌너즈라 겜트크센카니타너즈 겜디갸룽고테너즈라 그레스웨카트타크리니 나가야수니 튼다그토니 더모고 쟤부원요 초안이 제사만조니 이제 친구견 메라견낭 사사만조니 야크고 사툼세고노 딩아고니 토르겨오니 존테 마총와타 예츠케 예츠나니 위노다야 다마 페지치가 겜치노 다카르송테랑 톰스야노즈메나 칼로메라 쫑쫑조라 나로메나 쫑쫑조이나 다토미사라남 차리 자님차라 시차리 다나키요르메노 샤리키메노 닉세타데메노 사사 최능 메뉴 디디엔이 지민은 더 탐치건도 좋잖아요 다 야크 짜침과 과티노 더다 마페시치가 겐츠 메트머 와즈근도다 하드고고고 하드그르고근도고 더다 느갸치스코스타라 도시고 미말로이 니스갸체세컨두 진요과기 거름 단데이즈노 다녀나비스가 냔기라 컨그르노나 코컨즈요나 마브지컨 크세마츠그종 맘보로스트나 지그 디즈노 당시체나 하르투웨누느리 시체나 정크르호누느리 당시야크츠가 참즈그니 탱크지 모르잉 안에 있노 지그터 정말 그거 대통령 샤람조 저좀 돈저 용위 자키 멘든 님 녀니 신의엔 정말 자키 대라
2: 야 대야 다데랑 더르지비 결근 남아던 쇼 소소니 템비 답지 바나마 제중 아마뇨 식모 18 담지 바시 데모 안나마 정말라 거르제노 참자라 송크시나오 감데쇼 나나 샤돌롭지 로란스비 섬쯤데 로조 가존드만 니라저 담지 카프클라 파미 드란서 야 레야 단자는 그님아 전지체 바바스코노 전란도 르라블리 훈투아 잠토리 떠사바즈노 나나나즈가 로저 카프 체소니 나시에노 녀도 초소자라 땅이 마뇨알라 뇨아 더말라 츠카 치니즈셰식다 야 레야 따진인 아마더고 다가슈기 콰크리 저진 허다고 에디기가 저중 러거세제니 더나 코시마고즈 카 쳔발라니 정나말레리 카나크제거니위 젠적 럭고시니 나모가나 코즈 시마고즈 카 쳔발라니 정나말레리 간조 머크치 간데 쳔크치 카제마 고뇨니 카제마 야크터너리 진전 능아로건보고 아퍼퍼 고시저르종세나 치치니 즉세르가 시달리 고아모가 함달리 고카징샤달리 가체트살리 나 따따렁이 너모가 가카마즈 파마가야 크르연들이 데나 아초정마가 능아로다와 치기시나 고시저전나 차가만제주 파미 층가마츠주 칸란츠고노 칸지붕가지미고노다 니촌나마가나 걸무나자 사모이는 땅이 유세차송아 과진체
3: 야 따르질 샘보진 따르탄나가요니 더즈거 샌든 바나바 터득니마진 따살랑요니 자식 바나바 르궁거 카르투진 더 탈르미요니 데모아나바 첸나바 껑컴성아 나너 세조 맨중 시무 18 담가 하사니 탈롱쇼비 로마 총총 따르투 드마이네 나천나 녀슴 공니 쭈마뇨니 츠슴 칸니 시마뇨니 지튼 카마르테 모티 마뇨니 샤와그나 셰파 뜨마뇨너즈거 다테랑가 샹겐디 토니 땅회르니 진진거르가 카다즈 키지나 너가

야토나바 테나 테랑글이 쳔데근 징트랑아치 동르워무 멍출 디르스 츠과글랑비 파아컹군이 직술 역세니 제르그냐무스크 토니 판산아브디 모즈구주일 레쳔데거 송르바당 숨딩 앙크르바 차랑 다시등 따클바식루 자주 따클바 응트 세나당 손 마린친 니엔

0: 야 두부 쪽 데모이나
1: 어 도스바 데모
0: 데모이 두부 땅 글랜센 지나 가시던 가스시 아 전다나 저와드 갈나 고르기 자요 도마르 라닐 고르트 간도 디즈기나
1: 아 팔세 코냐 파든도르지
0: 파일르 세 코코냐 화든도르지
1: 아
0: 아리 두부 화든도르지 글 이르기 쳐드기
1: 디르기 자메나 또
0: 나랑하다 오는지니
1: 어
0: 야 디나니 초 언더니 저와즈가 아르가 고르기 자요 지레진용고
1: 야
0: 저와 동원 모두고 캐튼다고
1: 야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라 쇼그랑 체클
1: 어른 톰붕고 그
0: 어른 톰붕고 그 탕크라 쇼그랑
1: 요지가 지켜봐야
0: 다 요지가 지켜봐라 뭐시가 어른 톰붕고 그 탕크라 쇼그랑 어른 톰붕고 나 찾고 그 Арахсигм тонан гона чазгок.
1: Лавцир ба.
0: Лавцич мария, тач тач чазгок. Лавци мни та ямба чазгок. Тарчу. Ара. Рела. Тарчу гора. Ри. Ари, тарчу гора. Арын томбун гог танкэр хшугран дана тарчу горго.
1: Я.
0: Оле. Я то аньо мнюнго.
1: 어.
0: 저 아니요모 주 총헌부 송용.
1: 뇽아.
0: 야, 총헌부 송용나 총헌부군 철형아 송용.
1: 대성만.
0: 철형 구음뇨.
1: 구음뇽아.
0: 야, 총헌부 철형 그 영아 철세 그.
1: 마하데와.
0: 마하데와.
1: 어.
0: 어르.
1: 인고.
0: 아리 총헌부 철형이나 마한데와. 야, 더니 저 학생 밤은용고.
1: 야.
0: 저 학생 밤 오고 니 다르마즈가 이파가 살았다 요 그.
1: 니 다르마즈가 이파가 살았다.
0: 원래 아르파가 살았다 요 그. 니 다르마즈가. 양이 저 담치득 되고. 기티는 그 강을 띠고. 니 다르마즈가 아르파가 살았. 니자라즈 니자라르가 니자라 트 니자라든 도체르
1: 니자라든 니자라
0: 니자즈 니자르가 니자트 니자든 대추난 극신 됨고

0: 남슐 히르그라트 카르트센사
1: 올로티 오체세마 카르초사
0: 올로링 담비에 담카 히르 탕마르 달비 람친나
1: 올로디야 타푼 담비에 왕카미르
0: 판디 오타 체르비에 담킨나
1: 그접질 흐세르케 타그마 초르라흐

0: 잠릉 르그빈 과연성 테르비 까르마 오첸
1: 치등아유 심코나현 비인 지르크드가젠
0: 알랑둥 잠릉 젠지
1: 아망 투르 흐테름 근거 스누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근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르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치 덴비 년군족부 남바 최초대 모이나 탕대야 랑종 잠능 르젠치기 비레 쳔능 나치 체남라 아동와 하홀 자치셰피 잠능 기서 제비에 총 샹 아시 스민 제송시바 멘테테 통지 임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야 야더디라 디저바디밀라야 야과왁송왈르트리 토브 더지니과왑누티 슬람쿠르카르워르그툭세르코노테 칼랑가 라쿠르디 냐타게 샹이크 포모 근처 칼랑크르세코노다 스탠바 야르지라 야트리노 탄드모즈그마나 치모즈그 인지 근치 칼라모르시 응음브르탈리 어르더더더 시구노스카티 상치나 제오 쿵가 콜론친 타마 차트 암므르세 코노테 그니다즈디 아자오가 카노히 야라 랑이 아자오라 시충간다나 흐스르크 타르카라 통세 치스므르제게 콰루나 자라잉 흐스르크 통세 치리라 타르카리 치혼다 토통 타크나마잉 흐스르크 통세 치리라 타르나링아리 부이 테먼 가모혼다 화티나마 흐스르크 통세 제타 타르카 탐치고 무눈 타르 야 샹이크 예디 포모나바 nga xiang yi ge hulun dar ma che zhi bin tam ji ge nga yun xiang di po mo tam ji gu ya la long la xiang su de zi ni la xiang da mo ge sa di hulun qin ge guan ye mi xin ti ge da dang yi hulun de ling ge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세라
2: 대친나세라
3: 자치덴비 상관안바 통디에 대친나세라 시빌렌첸능데 총원부 모름 통부특미 상청제 대친나세리 락신젠더 스카브자와통제긴
4: 레세든게 쪼꼴한지 다타체적 산지능진반다는 총윤정중년층 워크글 년주르데니다 중공 초신 클등등 클마멍 스중거 냠질기 접이 총원부 몰음 돈부스득미 정칭용거 대신세리 라진젠더 갑저와가 아 토민젠더리 존문젠클거 일응이인 슈닌젠더라 싱큰젠시 응스득거지바 로아 퍼거바 스탠더 로마 삼튼 거무니가리
5: 할라르글라 Yada go oya, rondan china galu lo lo go oya, lir singo din oya, lir singo ma chi tanga din oya, chir ma chi jir jin rang jo n oya, nyar sir ma jir ma sab zong r oya, chik kanan jo gar singo din oya, lir sir nga din oya, lir sir nga de chin to nga din oya, de che po ka tak rang jo n oya, yu ha ma jir ma sab zong r oya, 저가 나 저가 생각하는 어야스